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시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빛 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빛 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1: 그런 기부 낭리야 쇼베거
2: 키란 키메 낭니 슈베거
1: 키란 농민 탄냠토 서철즈 웨거
2: 키란 초보나 련토 가좀 나웨거
1: 만주 리센디 키남바 모자 니양기 겹주시 준초
2: 모티 센타
3: 모티 센타
1: 키웨 옌비루야
4: 키웨 옌비루야
5: 샴리야 공부 장시지 구리슈 창시에 디 링켄이나 쓰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샴리아 구디 슈베 루시에디니 어기라 냠체 촉베 땅웨 예롱 장사 시바디니 샴리아 남조 냠도 루시에디 생각해도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yu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 mi du se su wo shi
1: ke ji ning ge ji se le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o du ji ge yu
0: ge ra lu xi xi na shu bie ge le ge ran ge ki si ge ge ran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 shi ju san ge nu shu se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레미 이나양 계란에 셀라 약체 추설지 포아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카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갑요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예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기초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진남기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끌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끌라 청남자 암끌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다나 슬툰 스켈라 디피 워랑자이나
4: 너 워킬레 스탐치 조비 통티이네
5: 산지르 근디
6: 생글렌지 컨컴성 체시티 때르 동영 롱춘의 년춘의 지첩리 공 워킬레

0: 里等烂鸡拆熊
1: 地人总办一个熊
0: 地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罗
0: 总办一个梦
1: 总办

0: 里等烂鸡拆熊
1: 敌人总把一个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罗
0: 总把一个木
1: 总把一个木

0: mi ka ri sna lob chong ka le chi la le ga chu gyu yang ka le chi sir yang ka ri s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ti le chu mi du se so wa shi
1: ke ji ning ge ji se la ke sum ge le me yang k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i yu
0: ke ra lu xi xi na shu bi ge le ke ran ki ki si ge ke ran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n shi ju san ge nu shu se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메 이나양 계란에 제라 약체 추설지 포아디 대공리 덥가시기 체로
0: 계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나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 갈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
0: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닝기초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경규기 계급 정리에 지딩라 다고르기 철업 초르기 작삼계 삼내로 미남기 쟁가 뉴투송에 착된 동종과 지전체 봤다 로전가 고로 미남기 할래 항상 교육에 치수의 정부 팅시 개발아 지전체 봐 고양도 미딩 친이 슈타점 경규 정리에 정진 규제 강도 규제 팅럽 천재라 되네 사지 로규 갸젠다 경규기 닝도블라 뇽조 체유 사지 통공 비주 야부다 사지 척균 균진 체배대 직접 수지 시진핑기 도다 바르숨투 체퇴 통진 능기유 당적진 좁게 부처준 공장제 당라 로규기 튜닝 케진 덴베 사지 내조다 사지 능인 사지 로규 전수 체유 제소 팅망 부피유 공기 사지 링은낭 당다 미마기 방아르 침비 배덥 체배 시지 덴베 로규 뒤바다 중국 사지 럽치베 로규 규림다 미심 규베 체지 규유베 당당 계급기 사지 균으로식 인시 떼나왔다 공기 사지 링의 순종다 배주라 흉능 계대 사지 링의 다르베다 사지 시규 균진 체규니 당용다 지조 용기 튜문기 근지 인시 내드나유 롱아진지 차규 줍시베 튠주 바라 립튜 랑게도 북유 미두베 사지 링의 치시다 니동유바다 흉궁 샴드윤 칸도 냐자제베 사지 링의 차잔 치 야당 업주 하점 유지 사지 천수칸 송동 하점 유비 사지 천수칸기 말라 시제 찬의 초비 로레레 찬용 데모바 미팅 통주로 출하 사지 내슈다 천수칸도 유고도 교신유 사지 튕궁니 라르기 미두바다 신기 첩치던 매배 사지 튕궁식 인배 송용 체규니 랭게 안탕보지 롱아진지 차교 중업예링 랑게기 사지 링의 송용다 배주 요구 족중기 내자 딩스 비규다 사지 내유 닝바 개진 냠수다 샴드윤 칸도 냐자 제베 사지 링의 냠수 제베 제시 라렌다르 교제 미리메공 랑게기 부규미도베 사지 링의 냠수다 고유 주지 제교로 미데 사지 링의 송용 레시 라제 치수 추주 통화를 된테 딱제다 제보 어준 십실 지린 소지 규림 12톤에 사내각이 냠수 최신 면접하다 서주치 차고 소지 내려 타주 야부체유 사지 딩신님배 그 장시루 사지 퉁궁 피숨 초부유 간조루 유도 종도 내배 중공 간난 신위기 내유 닝바 냠수 체봤다 사내대게 등의 소재다 마주 규제 폐주 제대 수준 시부 냠수 체지 로규기 나류 나바 소조 강리 토바라 개닌 체신유 사지 내닝 瑞金土, 쇼부르기 링의기, 샴둔칸도 냐자 제베, 사지 링의기 주제기에잠 송유. 균자 쇼르베, 쇼부르기 링의카 직람 밑에, 사내대게, 락제기 체덥 럽드림 부지에대, 묘르급 정신기 냠수 체신유. 란제기 지릉의조, 치 굽기 초줄 하점 유베, 양신갸치베, 서시침뷰토. 사지 퉁궁니, 가조 짬바신 강사르 캡 유베, 기젠디니 페주 야부체데 사지 링네 균진다 타르베 야부동그 란제기 사지 링 균용네 점든체베 뷔세 균등아 토르동왔다 죄든조 응세 퇴진 느린 표숨 초업에 천숙한 기말라 준데 사지 링의기 롭수의 편류 치료 동주지 중진기 내수 닝받다 천숙한 잉주 남배 냠린제기 사지 링네 리젠드테 창마르기 닝도 미심나 수고체유 사도 둔배 집을 러부 총중기 폭둔 시비 차알 냠린다 림부사장 총외 총징 지구 시구 시비 주둔 조배 첩둔나 라제기 쳐덥라 딘티 데모와남 먹주글 로제나 치유 자신 난후 지우이 초싱마부네 사지 내조 시바이 포파다 유도 장부 잡네 바우타르 유더파다 사지 사다다 사지 니닝 유바테다키 만주 땅기 람바두 가제 배준체바 땜방 체대 미남기 방아르 침뷰 등규 집에 돕슈 균제 메바 폐바 체신유
1: 디글레 군내 비웨 네츠 중회 추소 토조 시수 차페 총은키 롱아 생게 차구 중아 배 구소로 리춘너 신타 치우자 치사제 시지젠키 송교타 말라 주리 체규 균춘 체토 방미기 중캄 송르 균투 사텐도 단테 추제 티웨 토회 톤테 중캄 시베키 토사도 시규 송윤이 머추타 지추 저추제기 중공인신 양신갸치회 토장자스니 중국수규타 서규송신체유 방미추주시흰 민가라 토제미 시동십지신피 유슈자두송 저추중공링귀킨 산하크유토 Letunbe Dema Takbe Zasunki Nyugu Pyusele Sipsir Chishin Hyu. Tuyun Rinpyo Nang, Tike Zadangki Junkam Lasu Letunle Sato Xin Changar Chewata Sulung Gunpa Dume Zixin Le Nyugu Pyusele Mawasoki Tsunzi Naso Pogu Hyu. Zixin Dibdan Te Sato Cheba Masi Tsongun Ki Tendung Zasun Likdimki Teleyang Gawa Minyungwa Che Hyu. Zengsum Chunggu Chanyung Tsoba Mi Xiedong Dungjele Gehwe Tochang Sachara Junkam Lasu Yung Kakba Ta Jujungki Chumze Satien Tu Dong Kakba Yu. Talo, Sanne Tike Chenshiv Likung Ta Nyamze Che Di Zasun Sobhi Ki Gangne Dorhwar Shunru Gep Di Tochang Sikui Tu Gisar Yunghwar Chanpi Yu Tike Zasun Dipsu Yagi Dangwa Ma Si Zata Ngenjur Yungda Minzhohwar Sik Di Rigi Chudar Che Yuwa Si. 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中国这一年来 Gonhe, Junkam Sibeki, Tosa Zupe, Mixele Chikti, Tsongombu Yukutan, the Chu Duduki, Richun Xintan, Tsuza Chesaji, Sijijinki, Songyutan, Lasu Chipe, Lishibehwe, Yukun Saja, Muchi Sunjul Hazam, Lasu to Yuashi. Yakub Jilinki, Zochepe, Rengchun Songyup Saji, Mala Tusan to Zunhe, Junkam Malaki, Namang Rengsintan, Dinling Rengsin, Gundu Rengsinje, Toro Dendi Danhu. Cho Chimbusumki, Chuchun Ama. Sinchinle gewe jengwe chu buri nipaham te yentu gyunchung tupdi zhunghwe chuso tojo gyunche mepar tahan namyang xadu gyubwe nabasangbu nguyubashi.
0: Digali ngunen bebe nintzu, sagwebara chongdunbu ne shido chungwara singna, talu dawa thangbo ne dunbe para rangye ki lukdu chongdu tenbyu nga sadu da kongbe chongyu. Chato dang chawo nyamzhi nga zeju ki mingunbe nubu gubi cheyu. Dawa thangbo ne dunbe para 借用其茶道从所的摄取时中有着推送不来加些习的成中也怕的基础及从所的摄取时中有着配置了立即不在的就将我来给予茶道从南起从所借据的客工加些当的摄取借据的得的人心切入单元从东部做内得十七年起别陆地从东地部到我唐部内到我东北派的 차도 유고다 차도 초외 섭슈 치종기 청부르테 가수스로 계제니 슈 접시다 청중고다 계제 주주다 청중 순파리유 로그드 송든키 튜네 리규 짐불이야 구디단유 송든 청시 침부 뜻십 천린내 응바라 싱나 다와 당번에 뒤배파라 싱례 튠제다 총습기 총소 차도네 시종치체 가수스로 계제 중니다 청중기에다 계정아 파라바다 산에 가기 로그드 송든 토 Tunle kun nunbe chedab dunxing, logdu chongdun le de jikzu che de kenden tunle jikdu ku da jidu che bada, dawa tangbo le dunbe pada. Sole tunze da zegyur sole tunze tunle gi logdu chongdun gi chongyer che ze de kasusuru gajajik da chengjung si da gajajik da chengjung ni pari yu. Chado nyurub da chengxi nangdun so ki kya jayu shibshu le de gyongyu pa gyuri ya guji top yu.
1: Diga le kun nebi wende su. 今年的森林密集区民旅游诊所南，在你手中年，全东设计当么初期团员前，平板波罗塔、杨琼、老伯地球诊所、萨杜苏北诊所南昌谷，积极拟定案团员不是。中秋偏松期密集结起诊所南昌区，初中七日起解放他区的诊所南，天宫如卡起，各家送出手机谈，各种中央的重建团员，各地旅游诊所及设计当么来源。追风在在如卡谈。 金红归属如卡起卡索索罗各家送出所谷塘各种十几项的塘各家送出所谷塘各种出租人数给重建团体我给当么塘三给当么浪去安塘部内顺便派给村民送给重建仓么每日给增龄深度来给予不是年底的再战战斗的塘云南战斗的芒果西给客女婿康图解放他就给战斗的切予不是 Dendur nan shukhen ruka ki, rumi minyuwa si ki, dendur ti, kongzoro la zhe beri ta leri ki mikse durwe kukup kudun che yu je xie yuwa shi. Dendur nan shukhen ruka ki, rumi Huang Xiaoxiang ki, chek che ne nian che ta zido para cho keng ji te tu jik do pege chungzi si ne chumere tiwe yu rin ke pege yung tup ji yuwa shi. Gabdi lu zhe zhen cho ki, dendur la den ne simzu le gudi ta, dendur la den ne tunge le gudi ta yu. Yunam Zhendur Chu, Kim Zhang Ta, Zhun Khan, Sol Jim So, Tunji Ta, Tsuwe Yunam Ngue La, Lendu Che Di, Chumi, Yunam Ngue Ki Nang, Gyung Yuru Pe Chu Che Yuru Gu Di Dan Yu. Gim Ni Bie, Zim Ling, Mi Yip Chumi, Lu Zhe Zhen Cho, Jigzu U Lian Ki, Yun Le Zhu Rin Xun Pa, Jiang Guang Zhi Hi, Ta Lu Chumi Ngarwe, Dup Tan Deba Tan, Ngarwe Tun Jir, Ngarwe Sip Sak Pa, Ngarwe Rang Da Jie Yin Pa Ngan Cui Tong Chung. Dini Dak Da, Ngan Cui Mi Yip Chumi, Lu Zhe Zhen Cho Ni Wei Tong Me Sim Du Hin. Dini, Chumi Zhezhen Rawa Yinba Masi, La Zhe Sadu Ki, Yunam Chishu Yang Hin. Ngan Chui Yunche Mepar, Didabu Naba Saba Doeba Ta, Rimchu Che Di. Chumi La Zhe Ngarwe Sashin Gyokwe Gwone, Ngan Chui Miri Ki Tunki Tsuwe Chui Chukiru Gudi Tongtube Rawa Chiki Yu Ji Juba Shi.
0: Diga Le Gune Bebe Nizu, Sagu Bara Dawa Yebe Tse Nishu Sum Nin, Gyego Pekir Ule Ne Shido Chungwa Da Shing Na, Rangye Ki Tungung Nambe Chung Gire Niki Chukiru Niki, Diri bangme jikyu kongbe la gyundu nga gudi tong xin yu. Ye du su, diri gu nyingbe toa junbe zizhong kuy te gyu gu rinpo sa jang cheba gyu ya ge kong sing rin zhu gyun mang shu la suba shu yu. Tengye bangme diri tong te ngogib la su da chu gyu jidu cheba gyu tante yu guru cha yu la kyur yu. Mingara ge yong ki tungung jen ki chong ki do ge gub ki su le shu sha ge ju kyab ge jun si bata te ge yong jimbu ki gya chi sumji su sum sin yu. Tidang chibji, rangye ki ngok dun chi xinbe diri tunji korgyu chi tangya ngarwe bangme jindu gyur xin yu. Hube yi zhang shu gong ping lin diri kuy tu, tigara ngok dun chi xuro nyamsu chi bata, ge xing nambe ngujuru kuy ki kya gyun gyunje me bara chiru ro xin yu. Ringze la jiri ngab chung nga yu be kak tum nambe tong lam shi kya nija ngu su korgyu chi ku zu di, lin diri te rigu ne sok jim chukara tega gyu be bangme jindin ki gane ngale lakwara se topkyo zhe. Chengxi sashu le ngunpada, mingara ge yung ki tungku nambaya chung ki tu, ge gub rinpaya bangmi diri chukja gubju kogu zhun sin bata, te ge yung jimbu ki gyaja chukju rib dun da chengxu dun sin xin, te da dosu da numla, jegri minpaya ngunpa so tungku ngok dun leri mangbo ru kyab yu. Le jing ge gub pekyo ulen ki diri chungam lasu da gyundu ki tunle so yung da, Chongji Sekyu So Jikyu Lengen Ka Kyun Yong Reng Shinki Chukyu Che De Junggam Kasab Lamdo Da Majo Da Mengyu Chabzu Lam Su Sadu Da Tuyku Changdo Dongwa Chomle Chibyu Sunshu Gubi Chiba Che Ki Tuwa Ne Jue Yong Da Rinna Panu Penu Tuyumba Che Ki Kurkyu Sangbu Shik Gyung Yu Chuba Che Kyu Che
1: Diga Le Gune Biwe Ne Tsu Talo Shar Tsun Rangye Ki Sui Pe Single Chui She Sadu Jizur Che Ba Tan Gwe Ku Ta Nele Kiwe Gune Jitu Che De Xinglè tùnjè kì bù cè tù rù tàn pèn zè qì rù dòng xìng yù. Mìng àrè, jì lìng xìng qìng tù mà mù lù dò sù bà mìng yù bà shì. Mà mù lù dò sù bà dù hòa rè, sù bà sù mà qì nà gyùn xù rù huè nì gà xì huè, tìng à màng qì huà mì tù bà dì nè tù gù yù. Tà lù sà nè tì kè, qì chù ngà dù chù gù rù kèp dè xù qìng dà nè ngà dù lè chù tù rù dàng yù bà shì. Tà dà cò xìng bè, gèm nì ngà bè, chàng chùn xìng lè ngùi mà dùn sò tò, rìng nù sùn dìp chù gù rù tàn, dèb dì huè mà mù lù dò ngà dù chù gù rù. Somme domja chukur so jikse sabar rib tan rinba jimso to dun yuwa shi. Talo, jilin ki simchu sabri ki mungu gor tong juru jik tan chiwa nga dan te, changshar sa gui ki juri tunji la guyoku chishu ki chukur te jie yuwa shi. Talo, chukur chupi jikse sabar tiwe mangwa singa ne singze dumde tan chalyu dumde chosu yung yurundu sing che yu. Jiangsu Zhenjiang ki mu chi yue pe che xin xik tu, sa tu tun ki che pe luk du cha luk tu pe chui guru pe dun pe ju che xin yue ba shi. Tenga, ya dun tu zi ni su, cha luk bur qin tu pe ma ne to wa tan, le mi mi dang we ne su tun ki xu. Ta zi, luk gu cha luk tu pe chui guru pe ju che pe, ga ne ti da ta ju tu yue ba shi. Ming ara, ring nu ri che gi yang, sui gun su sa le gyun tu dong xin yue. He bei xian zong ki cha ga su sa ding xin xik tu, le mi chui, Gwonga ne tuyma takpe chaka nam rinu denpe chechu sosa rawari gye xin yu. Sado jebe riden chaga rawa ti, tuto do chwe se ta, lenche so ki mikse tesip chen lin tuba ta, rengu nga, sencha derupe malaki, sencha chwe renbu dewa ta, tungju yu che ti, chaga ki chotor sinne zueba so yinpe, soza ki nyamnyong ti, chen den jen ki kurim do gyurinte, chaga ki chetu sunche, che chere toro ching yubashi.

0: 中央农水局人际前呢，蒙古国统治区东区来给我当天，捐献月费春节数据堂，累计了规定约不当月。行列春节部堂，苏列塔七天间部以撒贡塔吞列，孙记，卢子杰印天，行列春节期间前，高恰孙天，人民他就进行月。
1: 这算人民行列春节堂，人民堂塔日开头全国区别行列全国卡级给拉在台，高度的情况堂，吞列监督规矩全球永久的用心学。那么确定的样的五点内容，对了，批准给保障五点内退，谈到今年的三十五点内，中央农业的工作给提供给三九零两家的解释。
2: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체니 슈솜닌 나제기 메균 쳔보식 어리 내화 당아데다 캘리포니아 아데 잠도네베 리누 총게도 뉴부르 체유 산에 디게 메수 쳔베 자르 쳔바르식나 메균 쳔보테 미축르 메균 쇠바다 산에 디게 중미 시진이 동점 자랑아 치디 마지 까미 토부다 미 시딩아 동 닌다 동군에 치딘 체유 지주유 메준 뷰리기 체니 슈솜닌 서급에 손뒤토 미긴레 튠베 나제기 메균 쳔부테 대신베 주주 니슈 접시 잡나 메치제테 균 지링 유동급 중의 숨생이 받다 메테 민가라 춘진 톱 메바레 메준 체주 민의 계결하 메균 튼세 닌잠토 메수벨레 둔기 처지 제신 유 받다 메준 체주 민의 숨츠이베 미툭라 메균 포유 내화다 나디 군진키 리누 총결 내세 워샤오 종테 자자기 내수 캬라와 캬브라 체바마세 내과다 나디 개망 닌송루가 그롱 체급에 가당유 민가라 산에 대가라 두잔 치직 잡나 로 체바다 슝람 조부 망다직 마가랑가 토유바시 산에 대게 빈리 기베베 세다나 레뉴 스터드 남다 고접심바다 지당기 카도 짐주 레섬샤 유메 원장 레뉴 타코 기지 남다 응아르싱 고치 유지주유 레누 총게테 어린 노규도 깨자 집에 조싱 치사 타코 치부다 남다 지리 촉점내 메바시 주제 토바다 템버 덴베 넘시지 김베 어리 누규지 나데 망보로 니두 나제지 미균 양스 튠지 유바시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어리 중앙 먹지부 산네디게 튜츠 다와 게베 체니 슈솜님 비웨네츠레 싱나 어리 유한 펀은 다젠키 푸디 칠부 추싱 아마 어럽자 최초수 유싱 유바마세 어리 이런라 비회 초도 각동 레겐 주싱 유 다와 게베 체니 슈솜님 발리급 어리 마키 총주 추신 둔줄라 카조 유르괴베 르와던바타 총주 추신 숨 괴규 느버셔와마세 추신 니기 토도 젠테 따제체바시 이런 저기 산에 되게 뒤추 신이슈 숨 니네 주베 바르신나 이런 이슬람 살제 숨마게 진서바 무허비 히니테레 이런 키 벤슈르테 눈슈 저바 소츠베 어리 정진 차주 나초르 민테 상마라 카데족베 주시스 신시 주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호아르모지 소가기 조싱 긴진라 균두고 긴체베 긴키 갸가르키 니두 오르수 마주눔 나진 치제 치치르 만도 침받다 다와 주버드 듄바라 나진 치제데 신도 토슈 슬립유 정시 랭은 바라 갸가토 마주눔 니마르레 나진 치제데 균숨 칭압결에 개받다 이란토 마접순기 주제 토슈 슬립유 갸가도 마주눔다 랑중랑 갸자급줄에 개바 나진 치바 코나 땡그지유 rikji gajanji yongra to gyagariki mashi nuju ji gyu la gui di dongxin yue me. Wenjaan tuzu tongdong ki na zedu bari gyu da nangzhin nuju ru dinshu chungdu dong kakzam yue be ngunzin chi xin yue.
0: Sengilinge, kongse sengjuru nyeru shukhe rin chi wundu la ta basan lamu hi le zeng gengu nangken samju la shi.
3: Mimi da ji ki nganzu lakbar chugi ji.
4: Mimi bu ji ki nganzu lakbar chugi ji.
3: 추추디지키 먼저 추추 렘바르치
4: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미 저완니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난 용어치
4: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Жоан Неса Джейи.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ཚཚང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i yi
0: thiring ki ling si
1: thiring ki ling si
2: ninne zwe sen lo lenge kung kham sa lenge ne sen go chu be le zen di zhong yang long zhen yin de ji jiu le kong pe ge long chen ki ti ling ge ling xi xi be le zen zhe ge bo le zen zo jiong xiu ge ren ji wen di yin la
3: ku mo ba san la mo yin
2: lo na ma lenge ta ding ge le zen nan lo la yin na ti ling ka sa chao ye to le ya mi chang lo ge to na qin bu na ya ge min ne ji ki go le yin la min ne kong rang ni xi rim kum ne si ta na zi di jia ge ne xiu bi yin na 建东正下人别切切空亲切学过呀苏不亲女苍木学呀那是之类多了我那是听这破别那把菜来学念起空那一那天空了呀娘们朝我亲不及给金东学不来多了那是的破菜别接了一那大等的说说呃门别因不因那来年东就过了那是的破多了地对破对怎么的老苏们俺来去我们都是送上去的给着他大概写不那戏剧过去
3: 내배소든이를도 그런 게 두고 있는 게 좀 임바. 멤버는 더 큰 로스네. 나 발레 손에 두고 말해 기스 순동아. 수다다 루포 털게 있는 내시 지부된데 지포도 있음 봐. 공기 미제기 가져 있는 레 베디 교단 요래라. 뒤티네 손제다 공기 미제치 턴주 인라다 치 빵가라 치외기 자사직 사도나 구소지.
2: 수잔 레샤라 다 시림 쿰네스 야기 나즈디나 미지글이야. 로 니길 하그진라야 체베 다 주어도 매배 나서지를 도와라. 다 내봐도 이나 나서디 포배 내비지기야 자기 중용민도. 다 휴전직 나서디 포용도 이뭐 있나 독부 시부 열을 쏘고.
3: 휴전.
2: 다나 자리 코란라야 즉 년동기 남네. 아니 중앙동 뒤진 뒤지접래 공기 우제양 우도스야 면对面스야. 리젠티 소배 있나 제지 휴도와라. 휴용도 이뭐 있나 코란게 응여소 사교발야 송기도 다직 나서디 나수디 지 겹용도 아니 추토네 침제당에 그만 열을 쏘고도 안 하고 뒤난다 제제 배디 추습당마다 신체 아니 강라든지 탁배당 맞죠 보지 즉 직부고 배디 당세 제제 직부 당고지 다 이내 추습당은 시 우가제 우당마도 보지 강라든지 그거 삼아 이내래 그 쿰차로 봐 신이도 냠새도 그에매 보지 배디 딜레다 시바 이내래 약설에서 나 딘제기 두부시라 통고도 고난경 쏜고도 다 이내래 고난게 딘데 내주 딘데 체바 이내래 가르쇼로 수구 진의 중세 이어바티 표주 단지 아니 베티 나자디 가도지 이야기 다 맨디네로 와 도드윈시나 어 딘지

0: 심주 지혜를 야 잘했는 게 도와라.
1: 수장다 니외 로든 라게 링리는 내시 님바 티에나 차례기 자 소부기 진뉴디네레 니르레 마데바라 냠바 주부여베 마세네다 타자 공기 깨자 쉐베기 누베디네레 용수 냠동알
0: 네시다
1: 공기 소소 쉐데베기 깨제 테다이는 안주 믹지 추제 딘데지레야 덴제 로레 나리는 이주 레레신 티젠 치르 유탄 베리치고바 딘데지 투어신 타탄동 옥지무기 누베디 이내레 니르싱 시엔도조와 콩게 소야체나다 참내 충충 시타 나와 메베게 로 약된 치게 이내레 콩게 치소 초베기 닌가 요레스 딘데 송샤
0: 따다레라 타 참내 충충 시타 나와 메베 로 약된 치게 코랑게 치소 초베 닌가 요레 쉬야디 대고나 임바 있나 코난다 능미디게 냠도 쇼고도가 가마치기 나로라 따 이내레 아 쇼고 대고나 택마치 중세마다 코난다 메제 펜바 조조 제브레스도와 디디 임베 있나 참바지 개발했어봐.
1: 응.
0: 참바 개발제 콜로고 뒤점바. 데니 초 오징업 제마도 배수 제제 중세마도 미제 펜바 조조 제발이 송도와라. 다 내주 대퇴만의 제제 있나 코난다 코난기 능미빈기 아상물로 로가 제제 대고 제발했어. 아니 코나 임베 있나 강바 찍기나 로라야 카가라샤 강바 찍기나 로라 다직 부저 이내제 셈바 나자롱이야기. 견딘데 매버수제 딱 강바디 맹강적 체제로와 독시체 사교딘데 어딘데 여기 고유 지게 나눠라 직부 대고도 단다 고난게 아지 요래 부구 요래 빈야 요래 디게 임바 이내래 더니 초바 이내 다가 뒤돌아 용 딘데 지하면 또 가라 사실상 직 뒤주 땡기 땡기라야 용 용바 이내래 가래 겹고야 독시체 거야 딘데 여기다 배디 갈래시라 닝기 요바딘데 제도 딱 고난게 아 직 능미 던수다 아, 파조 베리다 딘데 치고 죽내래 디레도가라 카네 게지 시야 두고 말어 봐. 아니 칭한다 코난 게 베리 지야래야 믹진 추제스 담미기 에 믹지게 봐. 미기 치뉴게 베게 록레기 나라라야 이게 탭숑 여러 봐. 탭숑 지제 디나로기 이게 개개 디브 이내래. 이게 데 고교 뭐게 봐. 디르제 대제 명숨사사 거치 숨자지. 어딘데지 독스 대비나. 아니 이게 되게 땡기지. 딘데 제제 까마찍래야 이주 죽주사. 어 딘데 예윤직래 겸마도 보지 딱 그 배때 대부 시부로 딘데스 체제다 치료유다 베레 체제 소수 쉬드베 개체되게 시기오레스 아니 고난게 단다 제지디 당내 나와 규림 줄래 뒷내다 제지 치워디게 파 고난도 와라 고난바 이내래 아니 뉘어서 답에게 고난게 제지 요즘 뭐 시부나
1: 네세 어
0: 죽대래 고난게 이게 아 동자 체베 죽동기 이게 지티샤 대래 두주중부 시부 소소 시에데베 디게 개제디게 이나 믹진 추제라야 된제 개제 시에베 예수고도 와라
1: 타라시 다 쿠란르 내신 예바 딘데지 포드스 바 nga 내시 딘데지 포송 삼제 콘르 슈미네 줄르 단제 머슈 바라 딜레 독데다 내시디 주덕기 메 딘데 센십 차텔르 슈동알 타시야 내시 예바 딘데지 포분네 송제 차레기 정류 유구 센십 각도르게 차레나 슈제 콩기나 zemling shibu cindri kepa gyatra kashi ta nyamdu menze simchu ki namchang sumge la nyewa yina gudi tangze zemling to mangchu ki shirim kumne ki neti da cinship ki chengshi ki dikbu cheshu di zuba ta nirri yina le chale na je da chocu julha zanji shugudung al ta teni mokrum chune chocun ki lambu di cuisim nangba dinre chi chungo ral
0: da da re la kongrang ki me dinre chi cuisim nangyo yore ruba cuisim na je mi mambuchi ki samlin na lo la ya 매딩대지 주시 주등에라 매딩원에 즉 주십 제야데 리급 총무 있나 녜라 소소 깊게 삼삼이요르 봐.
1: 그
0: 이내래 차례게 삼르딘데 전에 당기면도. 조 매디 튼바 있는 미션 발아야 즉 맨주지야 딘데게 태려야 동해 이마도 소소적 얘기 친주디 마 균승이야데 딘데 저번에 미스 소나샤. 다 휴전 대공로야 매직 나가 직 주다 리급 총재 있는 땅에라 심제 딘데 강라 저다지와 다디야 니도 니슈 쯔숨로라이나 랑로 니슈 쯔루라야 레베티네 안데 시름기 굽네 포베 네바 샤올리 우슈에도가 코라임베 이네레 차레기 촉베 담제 아니 테고라야다 네피드 츠다치야도알 테낭로게 코란 츠다치유 찍려야 교르샤 로니송아 찌려이나 콘도슈바타라 아니 샤르요게 나제네즈디 템부차제 아니 독도 마진바야 다 단다 차라 임바이나 콘도슈바는 다시 직직네 랑제 조주 토바마세 소소르니 개경하는 소화기에 두고 단도 임바이나 쇼레 레가 된다지 두야 된제기 담상 차샤
1: 슈장 다 티티기 저유 메딘데지 마드은 토디 선바 미망부지겐 기랑게 메딘데 심주나 딘데지 마드은 토디 당통마라 소소기 나자텔이야 주토딘데지 마제바라 미생게다 치수 대표주다야 딘데 인디 디테일은 소소 베준 체부던조 소소 롱주 치모투드은 디 다 초도게 돈도게 진데 티동아 다 공게 슈베 있는데 디테일다 미망부지겐 코노르테샤세 마란라야다 디제유게 첸십기 멘제딘데 첸십치야기 사샤딘데지 사투 제제 나자텔이야 가도로 치야기 토메기다 고조스 있네자 삼노다나 디네레 마레기 소디 뉴버딘데지 메이스 다 롱에 코네 코로나리아 진짜 슈베게 제유기 년통딘데마 다 챕터 체험 좀 봐. 급두두 공기에는 네 최소디 개심부 말이스. 다 개치슈니 저다 세림 굽내기 내시티 다 문에 동해다 수생 채워딘데지 인도 안주 인지미다 디 자미당 토바 최고야 되리스. 네 단다 체베게 레가 인 통조 상마이나 로아 나무 티 와도이나 나자 티 더부지 라야 마튼 바타 안주기 네바츠이네 레 동해다 나자 야만한 안주다 소보테기 동해 딘데지 수생 치마고야 타나 안주다 콜로슈브네시 안주 메제 죽지버바 딘데기 네준지 마체베 치도 인스송샤
0: 다 차레라기 타나 직 제육이 나자티 가도 토비야기 메 수십 남겨래 다 대겹도 있나 카체도 미베 미네지니 고난기 충마
1: 단류라지
0: 단류 고난나 차샤비나 비징 로트 치문에 심주 로마다 아니 뉴시니게로 튠제로 와 주고 내가 예보지도 내가 돼 교가를 야단 내주 딘데 튠두 좀바 있는 내가 디파 교르제 저해가네 잘라 준 것도
1: 대동체
0: 딘데 제제 인마 있나 이니 고난기 교가에다 léhá tí léhá, chá xá tí léhá, gyab gyó nán kito. Sá kuy bè tuan lé kong rán lá gandhi nán xá. Tá kina ní tanda kim zán jík yínba yín né lé, dé sá ká ká ché tindé sí dé kiyo ré. Ani kina ní nán gyú né, tá jík bè ré dá tindé gacha tindé yóng kito gó yé. Zó gacha yóng bá yín ná gacha ká ré xé kí yó sá gacha tí tó wá, tindé tí tí yínba yín ná. Tá xémbá ké ché yá mén tó yígí dá tán, yígí pá kába ká né pá zó tán, ani tindé ché ché. Chikpeerita chikiyo. Da inayla Kurang inda reishi lega zarakwa kondo shubarwa, chuzi chuchigo dosi labarwa. Dinday yindu yinba yinna Peeri chiyaagi tuzuya shiramindu. Da inayla Kurang ki tso yigi lenloba yinna, duksteba yinna, drubtuba ayong sambayda. Chik AI da driva yoba inayla rwa. Chik naza te duyeyagi, ane cheshibayda, chenpo shibu dinday shiigidu. Diri chik gaktu tuba yinna mirik jima kanda kanda yungurasiya. Da dinday ki samlobayda, chenpo. dōks tēba yīna dōngsam chāba tīndi māngu shibu shīgi dōs. Kūrāng la chā shāba yīna bēti tsōwari yā tōnāng kī ngā nē, anī dōng tēnyē kī mī tīndi chirēs. Tā kūrāng bēti gyōndō jīya chī mī dōs nāza tī pōba yīna lē. Tsō tē, nē tū tē, anī kūrāng kī sūpū dāmba rē mā tō. Samlu yīna tsōwa nē dā mī dōs sū nā shā. Tā jī tsā lē kī mī ngā rī yā rwa shīm chū nā yā kī mē kī nām chāng tī. Bēti ngū chō sōng chīmbu shibu rēs. Tei kongla ya tang tongma da shimjuu di chee yung du yinba yina Kurangi kor chi tongda le kiawa tangwa yinsi. Da jik dindri chi tangdu da dine maa maa shimjuu chee bala ko tuzu mango, tuzu rinbu dindri gogorwa. Dindri sungdu yina da turim nipa da sumba dindri yagi da maa ki joson tunzurwa. Joson tunzu pet chimbu shibu du shuzan da mi gela tukdu zamba. Tili keke chuna la tol yubu nai shinri shiasi. Baiti chimbo shibudu. Shuzan da zoho samlu tanyadi jizo dingi matzata. Ruba?
1: Shuzan.
0: Jinsim jengi mi. Ta dindriya ki dupshu la ya dindriya ani jik dosong tozu kyo wa chiya re shiasi. Dindriya si chiya ani ta tanda yinba yinna kondu ngani gili zan gozo duya shubari zimling dingi ruba. Ani kile manguji namra ten nanglo la ya shuja ta mingari yinba yinna menzai shimju namra sumge nyiwa ya gudi tongu yore ruwa tenze sungja yani me kashya yinna shimju to yore ta yinne mang chiwa ji yinba yinna shimju sabi chibay gyurim chula gyacha gubju zamni 개가 토끼 매봐 로아 밤예수 쪽이 봐 딘데레스 더 디갈레 지중데 임바 있나 강그리 쉔제 더에 콜라 쳇바따라 갈레 친구 씨보다 밤예수 쪽 적적 임바 딘제기 내단 지와레 숨것도 다 조종배 고난라 근디 딘데 지나샤 다 단다 차샤비니 기란라야 나즈디요레 슈잔 기란기 뱃디다 유제 르단제 나즈디 가도치에기 텔라야 아니 에 직 차례만 붙이는 게 요레스 다 이내레 기란기 제일라야 로아 차례디 직 가르시고리 균싱게다 대텔라야 심주치게 야 딘데 숙침부 딘데 자 중아용스 근진난도와 고난게 딘데 손샤 아 네즈테 오네레스 타이네레 타리 저기 말레스 만다야디 카레레스나 직 미소스 네즈다 시행게 참닝지를 대제 아니 내가 대 제바 있나 다 배지 나 조바 있나로와 땅아라 치베수 제바 있나 아니 배지 네즈디 다 장산 태제 Tila kui di tongge mebar lido kabar resi. Ta yinba yinele thari di kari resi na cho mangbu jingne dupshu mangbu ji durup cheje. Rwa durup cheje ani tila maa kui di jitaan yungdu yinba yinna. Ani ti ngara meba kyuba yinele tila mutu je tandu ta tila matza yore jizo ki cho mangbu bugya tangi yueza ani ngara mebar kyuba yinele lega ti changsa tiki maare su nasha. Ta te te la yina, ngarangi yiji gyaja gyachi ki yue su na xa.
1: Ta taji yina, cai li kangba chung chung si ki nandu lu je siru ki. Lu pung yine, ning xin, nyam zhu xin yu na yang, kong ki sam lu te ki dun ju di yine le nang cham zhung yu me ba. Ta kong ki yina, gang e ti, tang tu len go dun di yine le min nam ne, serin kum ne ki, duk zub ling xin di yina yong su tong wa che je, ngan zhu ma zha tang, cin ri sim zhu ki dup shu di yina le, ti wei mang wa, ne di si wei ki na shu ju ru gu di dong chi yin si sung xa.
0: Tak ta ri, ta mi mang bu ji ki yina, kirang la ya jik, dun lam kang du yu, ske cha chigi duwa. Ti ti la cai le ki yina, dun ki lam bu ri yina, nga ra, pe ji yu ki ma re si. Ta yina le nge, shirim kum ne ki kia gri di tor tu ba yina, riwe kia ring cha we pa du, nga ra, cho ma du ba yina le cho la, ne di po we chi ri ba nam la, cho zung ki lam bu ji xiang tu ba yina, ta ti ni, nga ra ngi re nyi chi be, dun lam di yin si su na xa. Ta xiu zang li zang ki juk du yina ngan zu, cai le ki ruwa, puk dun ti, ngun gyuru yong tu ba da, shirim kum ne po we, ne ba ta tan da zambu ling ki ten la, chi ni shu zi yo ri su mu
1: duwa.
0: Ko na zu yina, jik ne dun ki, Ani kakya tila zhuy tupje, ani jik didi tangdangi tsuwa nanglo la tsu loo tupbe, zhixi mintu shu ju yin.
1: Lese san zhulingi, samdele diyo tilingi lezen, sama shu yusinba yin, nga na su jime lezen nang yangyara jay yung.
0: Lengi,
1: shu den jia hu.
2: Zomki, Dinkang. 이기 진네 니니두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0: 培育及康年年节目日日日为康博国的间隙音节目日长得多罗马堂列不列球为吃心忙不见的月我参加了莫拉尼吃心给酒店老外哈家强化些音信空气出库孙布那么苏个吃心老外拉在些不催坑都不去月土这一年来那个月你阿姆拉样地带王起巴拉给那么儿碎不些是 阿姆拉尼中国三百五万年的道孙一空头冲不疼今中我约不来空你选不得阴性正话阿香拉尼空嘴吹给普宁几天时婆舅母们自为罗着天阿姆拉尼七对堂选对一米子片球啊这道堂我嘴也龙头吹进罗不这过天呢空给我的觉呢没给同样浪费新的车位南天干么堂你说么起 文章阿姆拉落日扎心拉不得位穷对呢这心拉为拉在了开不月阿姜拉真认起来落着呢爹拉阿落不得钱不提样哈拉阿姆拉给落木堂来不来的总呢落不月三百时先云头为阿姜了阿姆拉给前面用陈赞图片空了先日给为呢陈不西给吧呢阿姜绝灭银空心了培育图七六个 新南开某个堂每到月圆期三道图新开业给人们之外呢十月先别贪贵脱毒各在前边一周每旬日你所堂也没起行推起一轮的囊一个堂之外来给扩个车个硬测前面过穷远空气色系地图今日也差不堂哈家白白绿豆了点呢中国三边六个各在新都七位轮的提大街
1: 提及苏年别团结伙认为拍照的重组机构如何明着为我怕以那么脸有人马松为解空上这么举目性一百千年提及以论的扩展人民去两万趟特别三米七八七八错结果错突然你需要论的团结伙给你有人马松为阿让哈拉这么一度其他给下辈子了你 七十一百亲自谈，另一个联系现代去，养个人就成为下个阶段招玩。参论明白，爱厕所给内幕谈不进。他们一部参谋提上了编排男的，阿姆拉过我们执行给那边那边男阿兰路呢。刚他们这里交通也三那边，像车顶坑土面具七八点。突然大街上这么轻松，那些儿女在那边也都送面不疼。
0: 今呢，妹妹阿兰其他同学吃不吃面？阿姆拉给屋租的人事贴来往了各个面对。他等空气执行给那边来不下呢，热气给他给阿兰隔壁头谈不进行。空得吃酒昂，日朗吃酒预不停呢，且扎起了且吃中小辣味，认为弄不起隔壁吃的预不疼，你说么子？ 空气雾气了，开进阿兰隔壁库的，这里卡些个啥那边，人长期冲错了，空里中这边中路面不是给啥车进，面边咋地边接，面都狼心，面女呢面就切过脏，缺乏各位你们提的落雨图吃我提的，面的皮为长木提，空气持续切为新热了吹行，还将各位面汤给听的。
1: 考虑到这边，咱们头前去看不得确实的。空气热我谈一切钱币，肚子里叠着难谈。俺厕所样，其他给下不来，谈吐不穷。第二，熟悉睡不咱们心没明白。体会空气下场给碰破点呢，俺俩了没在为难你不提，只难我些事。提及空不吃，绝不是别论的难。俺们俩日子是心痛啊。
0: 让那新南木块儿具体抗炎熊，俺让你那么样空气来南为来北南去，民宿里车外面对面弄不贴阴性。新团呢是想了不别南排图，俺的空气来北南去养得贴阴不疼，新南木块儿来个切个，俺苦心给南不贴空气内侧图缺了月。上路俺一坨，俺让落车过点真够数。 绿了，阿姆拉也担心，最近难为，六大日三天时间，可全约不疼。刚把空气吸够日日行，怎么难为热冷细菌？ 람디토 론디 뜸규 거유티 태양 김둘라리아 쥐톱 체외 뛰어그 원주 십장아 책톱기 신제 무수이 쪼마차부 응연이라 초바탕 직토 직제기 념싱 차탕부 쇠지 도래 챔비 워도 내내 섭다추 대제 아무라기 셀미세외 눈슈 원단추 하장 봄배 짝다탕 하장 책배 소규 지지싱 하장 톡체외 흠티 유배 고미 유르메탕 레구양 대단 린토 흠티토 심바탕 니소마치 함무양 레텐제 쩨바탕 예투소 권제 임배 중 서바낭 나라 균바 롭차 롬초단 냠토 쩨므저와탕 육자 류유르가와탕 롭저 추지 리룽토 뉴와 조회 다바 아메 참심기 캥베 함무 체마 레조신 유무 암라기 그동 자원의 동료매라 농수 원단이오 라리아 레워타 진능규 콩기 착소리 튼비 락타 레리 초비 함체체지니 나라 짐주미디웨 지종티니 치튼비 망도 탕부르 교와탕 콤더브리시 나란 콩기 진기 통월가웨 람진러 유튜브 총워티니 나네송 콩기 섬유러 코리아 마뇽와식시 직동급기계주교주류등가암라기측교기쇼직도마멜로도예체가탕쇼신식도경괴탕도정요체룩배치신내수배감개니랑로죽지르쇠매배가란티디샹높진초수승배약교기지람초수독튼지총존내튼디지계기계주조람규샹시중내유토조지 라리앙 도수기 캥베 중람규네 지르니 송탈 시니 나라규세 샹 롭진토조 디제기 로가시낭 롭자주진 사고제라 종원팅제치구비 당다 가제치위 지리송주이 니 롭니르초요니 팅지 김니 지록두 키르용위 마메로도기 치탕 사고지 조춘고르가시 팅시 섬유레디발 나라 락제볼로 계급 담네 강발 메균 수비 조규 체카와르규 로관토 유디양 로조기 요르구이 페유토 마멜로도기 칠림바 조드 체원이 메마고 시시 갑데드 바라 춘비나제 원키 니디토 루유비 아무라 지부 지디디기 초의 괜찮마 착도도 쿠르괴충 남팁신 장알체와 찰바바베니시 콩키 첼룽라 마젠발 첼투 염네 강탄라 롭차르고 직체나 린도 린제기 경구 신기 참여 제유도 유디 롭리나 나라 응외미기 뉴슈 디르시 냠바인디 콩키 롭지 예고탄 타미진웨 사간 충시기 코교직도 디자겔 디디 미셸라 나라 기동 로슈 닝군 롭지 최지 나라 교부 예고네 튀비 동라 제주기 캠비콩
2: 从钢铁过站起，固定人不稀的套路休息。速度让大家前进时，工艺前辈担心，要么就当个月别，马面路都可以切得下度。那让阿姆拉个车子就是个，空气，那让了给些车改些些节，是不是信息给过你？阿姆扎里谈不通别，日马不西对用尽。第二次日日新新插图，天南图，高速机场，高速泥日切的。
0: 这只不如这月景，全都国中年大大都不提。空气唱个最美都一面，俺了真难唱。俺安的乌醋叶，过年空了怕摘的，颇为久违，都差不些去年七六能月都吹绝灭。空气谢谢早晚的马南玩，俺谈的三三米，听了九年公司马所谓牌，缺我多，这羊年家都绝穷。俺那样特色的。
2: 基地地给马妹落到给切糖，每天出两年，落这确实越便宜。空谷地地头，规则么样？马南玩兄弟，俺就是落这结果呢，马也怕土，捡起捡么子。提前说，现场为三江去进大阿家提，俺那了年初我们就穷的，俺们那给过苏龙年，这都拉不跑跑土东街，俺他们预测俺了这难度。
0: Tewe simla nasu donguwebisi ni, kongki ngajipar sumtu kubde jingbu te to gujyu manang war shukdun teni. Kong nye sara mapye kong, riteng tu bala ye men tu war pepgal. Gangba kyokbe, kongba bodu gangba tingxin yuap tesi. Gangba jigla me yun yu rung. Kong ki kanta nangdi, damzab tang jedar shor lawe jili sumju ye jilam te, panju cungo nangmi samyu le te song. Nye sambar, rirab le che we yumchen ki chamzi te kona tang. Pudu ki le wang ki jakzo le tartab che ba. We se tan ten be dun nam ki cho su jen ba je ki rigu yu ce ni, kong ki yun yu nang tuyun te yin bar nyam. Seng nam so, kong to lin ke le nyen chun shu ba ni huang dan ne zang ba tang. Dawa ci rin la ne pyu yu du yu rwe, le wang ki chi xin xie be luk zom ti du je ti yin. Seng nam so, te rin ki zom ri ka zi le zin shu zang da xie ge yin, lin ke ne ngan zi le zin sen ba to chi.
3: Nian bu yun ting nang yun. Zha dui APP yun ting nang nian zhong yang long chi nian chin ji jiu le kong ji. Nian chin tang long chi li zian li che ka le kirang ki kang sen du ba ti yu tu kong zhong la sen chong tang. Ta dong ye yong ji long chin chi lam ka ki sun yu tang jie ling rin ne ru yang ru zi suo ji li zian zi zhe mang bu kirang ne ji tu da sen chong. A jiang jiang APP ti nang ngan zu zhong yang long chi nian chin ji jiu le kong ji pyo ge li zian ya sen chong. Kesi yunting yunne ngan zu pyoge le zhen sen du na ngwe le ya kirang ki lak to kaba ram lang kor lo le ring lu do che so kheng rung to yunting app poli nang gwe tan yunting xie be ge yi ki ta zeni yun ni jin ba yi yun ti tan ting ni nian be ting ti yin yunting app poli nang chu ji tie xian mu nang ge yi tuo ne zang yu guang bo xie chi ne cui xin nang de ji nian bu yunting nang yu ngan zu yunting nang jie yong
4: kirang ne khen de be thun
5: kirang ne sen de be dam
4: khang jong zhou ling
5: khang jong zhou ling
6: sen ba suo ngui mi ling ne xu xia ni ling ne ji min chang zhe zhe xi yin ba ma se qiu ge ji chuan nu xi jian yin niao lu xian na ngui mi ling ne xu xia jun zhen ta ta bie chuan ta che ji sun xiu sa ba jie ni mang zuo ji yun bu pan ne yun na mixe ki nipa tun yu. Tiring ki kanchon rolin li cain na, le gyun sisang chong nol la, turib sarbe mi doa xie chi kubi, doja di chuk yin. Penchong daxi chu bianna miri lakshi so zhe cai yu tunir kang ni, sui gyun bianna seng tong la zhe ki gyun zin ba, lo san ciri la tang. Kong ki jimbo, me la ciri la ni ne zhukwa xi yin xin. Ta zha le mi, sum chul ha zham yu bar yi. Daxi chu, Bianna Miri Lakshi Suze Caiyu Tunir Kangto Gyugab Ding Ding Dang Dang Ki Zha Chemi Cha Xin Lhaswa Cui Zang Dungwa Tan Ca Gyakwa Wue Dungwa So Zang Sui Lela Chishintu Bianna Sengdung Lakshi Ni Yubba Chang Kimgyu Ki Lakshi Si Yin Xin Jelo Chikdung Gyeke Gyeshu Kenga Lor Chamdo Yubba Chang Ki Lhaswa Lhasar Yong Ni Gandian Gwimba So Su Sirsang Ki Gunzha Xinbi Lengen Tanglin Che Yu 接受人体,但是去别人创作了西恰行,天天书,那位神动给拉贼体,别人创作了军人特别穷于。罗桑子里拉,公干不上。公干不上。当然,去别人给神动拉些地呢,军人给陆军人物他,拉贼给出色托,天天起来的话,天天进对战的他,别人是为给创作的一句如安嘴,拉贼体,托马他为陆军送出去比呢,看这是几呢?
7: ペルラクシでラプチ。あね、たもんでボラコンで君さん聞いたす。あね、ディネジラサにさとか。たちのじゃのボラコンで。だ、チムジュルチェの。ロ。スムジェタジ。ロクユンじゃんで。たらさにじれ。たてね、チンジュマダコンでたとはさ、ラクセチェビアンと。ね、だんでてけよすまり。じラクセミにじじ。んとはよ。あてね、チンジュダンサベチェリア。あね、もんで。たチムさんこら。 볼라콘도와슈데데 え、てるみしろろけじなとはやね。でしょ、ポラコンとたて。レセインさんもコンプリティとはとこすにニュニョルとは。あ、にゃんとじゃれやまんぼじでてて。こんなんぞセランチボンかんで。ゾラカンぞたコンプリティ。ちぎにゃんちゃしんでてげにゃんとじゃなしょ。あ、こんなんぜたきとさば。にゃ。でこんやこすまそこのとはやだ。じんじたんさべちるみまこんしとべかんとは。
8: 아니 다 마르마르지 디네제제 툭살 다 로로 개주나도 안에 아니 속보다 툭 된대리 다 디네 저도 스페이지 친친친치 고조야 되냠수지야 디니 망조나로 코에 코제 단 다만 저 여러 봐 지 락제 디네 템베 릭질라 망보지 아 딘데스 다 도스디 베나 룽부디나 망제 베 기초차제 합사선으로 차래 베나 거라 지담이 레제토 문제 다디 디디도와 미쇼레도스 자리 요마르 아니 컴퍼니엄 수자다 딘데 망부제 안 속보드 디디네 속사래 다디니 디젤이야 아니 따볼라 콘도 콘 제부차 말에 콘 제부차 아니 저저다 저 멜멜사 멜라데 디니 겜브드니 콘도 가셔요레 디제제제 아니 좋은 게임도 콘도 키제 아니 볼라 콘도 디시제 대슈음주 잘레시비 남데 콘도 인진 키제 아니 초보디 피제 휴침물이 피제 친이 디네 아니 치즈 온다 기조도 자가자가도 소소소 초보도 또 되진 다 지단 미숨지 쉽게 세기 말이 고스네 되게 딘제 차대가 딱 구속으로 최외의 제속으로 침상의 제도 잠만 하얀게 모자스니로 상기딘데도 딘제 잠만 더스니 딘제 차대가 다는 저 공수대 자신은 아니 먼저 볼라게 균진디 가르지는 저 멜레 제제 딱 긴키제 레디나는 긴키 아드네 먼저 니동 준나리야 아니 지 롱중중키 임베 모메리니 슈샤나리야 또 쓰나고 먼저 락시티 니동 준나는 안 독스 아 디제리야 니동 중니나도 아니 조르데 다 저 멜레 긴키베가 아니 먼저 공수사 또 졸은 일이야 지금 말해 고민 좀 봐야 일이지 공수사 때 어디 있는 데도 그래 아니 배나 미리 락시지 자유 공수사 때 어디 내지 그 어디 내지 이제 니도 주시로는이나 당중 중 준비 속은 이제 침을 락기든 게 졸 때야 되는 중에 에 먼저 볼라 담보고나니나 당중 중으로 배우 미리 내 휴식 준비 봐 되지 대대 대민신 볼라 기도전에다 아 기거름 변화에 전조요리 기거름 변제제 침모 되는 지 언제서도 전에 종지름 변제제 침모서로 정종종 그림 봐 니벤 벌써서 된대라 기타 된도만 그때서 어 된대는래다 제제 안에 레진이 되게 강글로 찍락 돼요 버지 아 차취 버지다 단도부터 도스 좀 버리 아니 볼라 공시한다 아 로카시 두거리 시아제네 단데데 조르드 좀 멜랭겐기 아무 조르 버르제 된데르지
9: 알스타 트랑기 순드르세션데 지간즈 상스라제디 로카즈드네 장고조에
8: 아 다 통망을 위하르드제나 로족숨네르 위임발 부르디데 친지르디디 온조
7: mungzu laptas rwa kan laptas mege su su su zu na dje le ya lo chok sum zu buta ta ji ga gar ta den de chang ji ge de zu chang nyu yu ji bi yi den de ji yi de chang nyu me a den de ji a den de ji su na ji ku su ya po la ji du san ta ji a di di ne lo chok sum ne go zu ji ta dan de cha ji na lo shi ju shi ge yin ta o di zu ji le ge ji ji jim ri ji ta o den de ji re la ā tī nāng lī chāshā nēngu tsū jitū tā māngbū jī tūksu nyā yā tī nē jī kāshē rāngu tūyān jē tā kār sō rē sō sō sō yā jī lē rīn tā tū kēr kē chūn tsū bō tsū kūng sī chē kā chūn bō tsū mū tū nē kāntā mī kāshē rū rū sē sō sō jitū nyā tā sō lā jī chē chē nē lē chē tū tī nē māngbū chā yā rē
9: ngō shū tsā tā tī ngā tsū lā zē tī nē tū chē tā tī nē kā chūn bō tī nē pē chū chē yō mā rā
7: yō mā rā
9: sō tā lā bō rā ndē yā rā bā
7: sō rā ndē tā lā bō rā ngā rē tā tī ngā sā mī kā rē sā nē jū tsō yā jē rī tū ngē mā chī tā tā tī mā rā bā kō pē jē mā tā ngā jī lū sō shō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타쥐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비붕치 키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上
1: 山
0: 是
1: 界
0: 道
1: 道
2: 圆万年上山世界道圆
3: 好
4: 万年上山世界道圆
5: 太好了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교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yun na ba so jo kang li tu ba da gen nin che xin yu. Sa ji ni nying. Rui jin tu, shok bu ri ki ri ngui ki xam dun kan tu nyar za che be sa ji ri ngui ki ju je ge zam sung yu. Gyun ja xio ru be shok bu ri ki ri ngui ka jik la mik te sa ne te ge lak ze ki che tab rab de rin pa je te myur gyub rin xin ki nyam su che xin yu. Rang ge ki ji li ngui tu, chi gub ge chuk jul ha zam yu be yang xin gya chi be si xin chin bu to. Saji tiongkong ni gazo zhambashin kangsa da kyab yuwebe gizhen di ni pechuu yabu che de saji ringne gyunzin da tarbi yabu tonggu. Rangye ki saji ringu kyun yongne jimdun chebe buze gyundun nga toru tongwa da jyudun zubu ngunze tujing nirin pechum chobe chensu kanki mala junde saji ringu ki lopsu penu cheru tonggu zhe. Chongjing ki neshu nyingba da chensu kang yingzu nambay nyamlin che ki Saji rinne le zhen du te, changmara ki nyingdup misim la sopa che yu. Sado dunbe qiba labu chungchung ki pok dun shebe cha ar nyam linda, rinbu sa kyang chungwe, chungjing ji gu, si gu shebe ju dun zobe chab dun na, lak zhe ki chadab la din te, demu wa nam, mok zhu ge lo zhen na chi yu. Jia xing nan hu ci wu yi chu sing ma bu ne, Saji ne jo si bai po pa da, yu du zang bu zham ne, bao ta ri yu de pa da, Saji sa da da, Saji nianying yuwa tetaaki, ngan zuu tangki langbaadu gajay bai zun cheba denbaang che de minamki bangar chenpyu dungyu chebe dupshu gyunje meba peba che xin yu.
1: Diga lekung na biwe ne cu. Zhonghui chuso tojo xiesu chakpe chongwen ki lo nga zingi chakwe zhonga pe gusu lor rishu nang xin ta ciu za chisa je xiji jen ki songkyub tan ma la juri cha yu gyunkyun che to. Bangmi ki junkam sungra gyuntu sa dintu danhe, chuse tiwe towe tonhe, junkam sibe ki tosa du xin yu. Songwe ni, ma chu ta, ji chu, za chu je ki junkun yin xin, yang xin gya chi hui to chang za sa ni, chungu tsu gu ta, sa gyu sung xin cha yu bangmi chu zu xin xin. Minga ra, to che mi si tong xip je xin pe, yu xu za du zong, za chu junkun lin kui ki, sa na kui tu. Le tun pe, dama ta pe, za sun ki nyugu bu se le xip xir chi xin yu. Tuyun rinpyo nang, tike zadan ki junkam la su le tun le sato xin changar chewa tang su lung gwen pa du me zi xin le nyugu byu se ma wa so ki chun zi na so po gu yu. Zi xin debdang te sato cheba ma se, chongwen ki tandung za sun likdim ki te le yang gawa minyo wa je yu. Zeng sum chunggu chanyung soba mi xie zong dun de le ge hui, to chang sa chara junkam la su yong kakwa tang ju yung ki chum zhe sa dian tu dong kakwa yu. Talo, sanay tike chenxiv lekung ta nyamze che di zazun sobi ki gangne dorwaar shunru gebdi tochan sgui tu gisar yungwaar chanpi yu tike zazun debsu gyagi tangwa ma se. Zataan ngenjuru yungda menzohwaar sikdi rigi chudar che yubashi. Zhonghui chuso tojo ki junkam sungra gyunche mepar satin to dongwe chi. Talo, chongwen ki, chenze ki nubar dintze ngarwe toru da yu. Teyang chua jingne, namsa par sum xie jie jen ki junkam datum chawa cha tamdo danto, nian tong datum sezi tang, yang zoro datum digbu sato supe, zasa ta chonggui chengxi gyundo dolin nepi tupdi yu. Chua xie xingne, zhokba zhi ni la ki junkam la todam tang dagyong chepe yurim chu, cenze la dinne todam tang dagyong chi dup sarbe te ki sojong tang gui ju la xiong lu gyab yu. Talo, zongwen ki, zeng sum chunggu zhonghui chuso tojo ki junkam la songyong chepe gyabdur ma la chakgu nyedu nishu zazhu lu ne nyedu sumchuk suyanga lu xeba bachim che ne. Legen ta chidab tunze ngabzhu ngani ta zunne namzang sumchuk sopnyu guzhi che yubashi. Longa zengi chakgu zhonga bie xin, zongwen ki, chuse ti wei towe gu ne junkam sibe ki tosa zupe mikze le xikdi zongwa bu gyukyu ta zechu dyugyu ki rizhu nukxin ta ziyu za chisa ji xiji jen ki songyub ta lasu chepe le xibe hui gyukung saja muchi sumchu lazam lasu tu yubashi. Gyekab jilin ki zo chepe rengchung songyub saji ma la tuyuzang tu zu ne junkam ma la ki namang rengxin ta denling rengxin gyuntyu rengxin je toru dendi dan yu. Cho chenpo sumki chuchung ama Xingqin le gewe jengwe chu buri nipaham ti yentu gyunkyung tupdi zhonghui chuso tojo gyunche mepar tan namyang xiadu gyubwe naba sangbu ngun yubashi.
0: Diga le gong nabibin ni cu, sagwe para chongdun bu ni xido chungwara xingna, talu dawa tangbo ni dunbe para rangye ki lukdu chongdu denbyu nga sadu da kongbe chong yu. Chato dang chawo nyamzhi nga zeju ki mingunbe nubu gubi che yu. Dawa tangbo ni dunbe para 퇴총불에 갸제시드 정중기에 파르데 지조기 총소다 섭슈 시종의장 파규르야 레기 부제대 조정을에 개유 차도 총람기 총소 제주기 격공 갸기 당대 섭슈 제주기 덥디른 신체로 단유 총등부 존에 뜻십 체린 집에 록두 총두 딕부로 다와 당부네 다와 뒤에 파라 차도 유고다 차도 초외 섭슈 치동기 정부대 가수수로 가제니슈 접시다 청중고다 가제주주다 청중순파리유 로그디 송든기 튼레 리규 림불이야 구디단유 송든 청시 침부 뜻십 챌린레 응바라 싱나 다와 당번에 뒤배파다 싱레 튼제다 총습기 총소 차도네 시종치체 가수소로 가제중니다 청중게다 가장아 파라바다 사내가기 로그디 송든 토 튼레 큰눈배 제덕된싱 로그디 송든레데 직주체데 켄덴 튼레 직두크다 제류 제받다 더 당벌에 뒤배 파다 소래 튠제다 제교로 소래 튠제 튠내기 록두 총둔기 총녀를 지제대 가수소로 갸지직다 청중시다 갸지직다 청중니 파르유 차도 뉴룹다 정신 낭둔 소지자 제유 협슈 내리 종류 파주리아 그지토비유
1: 디글레 군에 비웬네츠 금니베 점림 미입 취미 류제 전소나 제니 수솜힌 균동 세기 담아 죽지 튼여친 핑방 볼로타 양총 라바디큐 젠드르소 사도수베 젠드르 남창구 직지 니튜가 튼유바시 중교 편숨키 미 십제히 젠드르 남창키 소중 치제키 개팜 타주기 젠드르나 天宫 루카키 가르자 숨추 섭제 타 거르총 중앙히 총제 토니 급디 류제 전소기 세기 담아 라휴 追风 자자 루카타 진홍 구슈 루카키 카소소로 가르자숨주 소구타 거중 십주 시행아타 가르자숨주 소구타 거중 두주 제초기 중재 토안해 무이기 당마타 상기 당마랑휴 앙당부네 숨배 바르게 추미 숨게 중재 참마 미르게 점링 선도래 개유바시 년제르 제젠 젠두르타 유남 젠두르 망고시 계크 뉴슈 캉토 계판 타주게 젠두르 제유바시 젠두르난 슈켄 주가키 루미 미뉴와시키 젠두르티 콘서로 라제베리타 레리기 믹세 두르베 고급 코든체 유제 시바시 젠두르난 슈켄 주가키 루미 황샤오샹키 책체네 년체타 지더파레 초컹지테 퇴직도 폐계 중세 시내 주미르 티웨 유린케 폐계 용톱지 주바시 급디 류제 젠초키 젠두르 덴네 심주르 구디타 젠두르 덴네 튼게르 구디당유 유남 젠두르츠 김장타 준칸 솔짐소 튼기타 소외 유남외라 렌드체디 취미 유남외기낭 종류로 배주 체주로 꾸디당휴 금니비에 점린 미이 취미 류제 젠소 지수 올랭키 균례 주리 选판 장광지희 타류 취미 나르베 톱탄 데바타 나르베 튼주로 나르베 십사과 나르베 장다제 인방안 초통총 디니 딱다 안초 미이 취미 류제 젠소 니외 통매 섬두힌 디니 취미 제제 라와 힘바 마세 라제 사투키 유남 치슈 양힌 안초 균제 메파레 디더뷰 나바사바 되바타 림주 체디 취미 라제 나르베 사신 교베 고네 안초 미르키 튠게 소웨 추주주로 구디 동토베 저와 지기 휴지 주바시
0: 데글레고네 베베니츠 사괴바라 따와제베 체니 슈숨닌 게그 피규르 우레네 시도 중어레 싱나 랑게기 튠궁 남베 총기레 니지 축주리 니기 디지 방매 지구 콩베라 군두가 구디 동신유 예두소 디르군님베 토 준비 제종 크유티 교구 림보 사장 체바규 야게 공생진 주균 망슈라 수바슈유 땡에 방매 디르동테 오깁 라수다 추규 지두 체바규 단디에 유구르 체유라 교류유 민가라 예용기 퉁궁전기 총계도 계급기 소례 휴샤 기주 캡게 준세바다 대예용 진부기 갸지 숨지 소숨 생유 대당 접지 랑게기 목돈 최신배 디리 튠기 코르교 지단자 나르베 방미 전도 교르신유 후배 2장 수공 빙린 디르크도 대가라 목돈 최쇼로 냠수 채봤다 계신 남배 우주르 교기자교 균제 메바라 치르로신유 징제라 지링업 중에 영어 유배 각동 남배 동남시기 아니자 뇌수 코르교 지구조대 린디르테 지구네 속점 초가라 대가 교배 방미 긴진기 간에 ngale lhagwara se topkyo zhe. Chengxi sa xu le ngunbada, mingara gye yungi tungkuk nambaya chungki du, gye gub rinbaya bangmi di zhe chukja gubju kogu dun simbada, te gye yung jimbu ki gyaja chukju rib dun da chengju dun sin xin, te da dosu da numla jagri, jagri minbaya ngunbaso tungkuk ngok dun leri mangbo ru kyab yu. Lechin Gege Pekyo Ulenki Diri Junggam Lasoda Gündüki Tönle Sojongda Chonggi Sekyo So Jigyo Lengenka Kyonyong Rengsingi Chugui Chede Junggam Kasab Lamdoda Majoda Mungu Chabzu Lamsu Sadoida Tuyku Chanto Tongwa Chomle Chibyo Sunshu Gubi Chibache Ki Tone Jujongda Rinna Panu Penu Tönbache Ki Kurgyo Sambushik Gyongyo Chubache Gyuze
1: Diga Lekun Nebi Wene Tsu Talo Sharchun, Rangye Ki Suepe, Xingle Chuse, Sato Jejur Chepatan, Goyokotan, Nele Kiwe Gonne, Jitu Chedi, Xingle Tunje Ki, Buce Toro Tan, Penje Chiru Donxin Yu. Mingara, Jilin Xin Chintu, Mamu Lodo Suba Min Yu Bashi. Mamu Lodo Suba Duhuara, Subsa Machina, Gyun Shorhue, Niga Chihue, Tenga Mangchewa, Mitabla Dene Tugu Yu. Talo Sane Dike, Chechu Ngadu Chukuru Kepde Shuchin Danne, Ngadu Lechu Toro Dan Yu Bashi.
2: 탄다초 江苏镇江给母车月费车行行途萨都团结车费陆队车路途费车过路别团别就车行于巴西听啊亚顿团结你数车路不是车路费车过路别团别就车行于巴西明儿人女的车技强随军搜查了军都东西于河北县总给车个搜查定西行途连命去 公安内推马塔北车个南人女店北车主搜查人物的个性于。萨都这边人店车个人物体推到都车车探连车所及密车都是千里土巴探人归案三车店北马拉基三车车人物的话探通去有车体车个给车都新店随不所银北搜查给娘娘体千店间给库林都就人店车个给车主孙车车车的托路清于巴西。
3: 明儿中央六十级人际前的蒙古国同居住短距离给我当天跟着月别出现所居谈来去了规定脚步当学行列重视不谈所来谈车间间不行撒空谈吞列孙子后子接应天行列出现给先前高恰孙天人民他就骑行学这孙人力行列出现谈人们谈谈日库图缺个区别行列出国卡级给拉贼天高度的情况谈吞列监督规矩小就蒙古的用心学那么车间给央的你的那种对着屁股的给道长你的那头谈的听见你三星不的你中央陆地的工作给听他们给三九的娘们的解释
0: 디글레군의 미긴레 내과당아디게망닝송루가 타호
1: 而约翰·芬恩大将军普迪七部出身，阿们俄罗斯足球所有幸运把马赛，而伊人来比会，走到高东来跟主心员。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벨리 첸슈구인 텐데리 첸키 낭튼조네 중크 첸제 Tilengi kub cinze jimdun ki gyantu gyurwe gortan. Arab nyamzhi sobyungi kub tan yirin ki zhuwa jidu du jodun kan yinbe goro. Tirun pune goche parmak du gyu nargan chebali milin changme tunlegi nunshu kangja yubbe goro. Zhungku lokdun lakzi kualishibu dunche tu libe goro. Zhungku tan jordan ki tabju rogde zhuwe liu sab nyamtu zomgube goro. Chitan togi jangdo longnu sibe goro. 중국 추미 튜네기 아프리카 고급 코드윈 체배 고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튠 십천남 신소 짐칸낭 투 로우 지도 자신 미글람 투 지베 첸제 키 춤제 난초 샴윤라 디세 갸베 자타 로메 고자 디체기 코자지 핀춘 지도 제도 소괴베 다고와 사르드기 튠제 모조타 짐튠 치시바타 라제미네 갸게타 인게 티렌게 소게 게리 나초제티 다고르와 탐비리 치킨도 슈노로 존나 냠링 쿠이키 추미 타고르토 좀네 할레베 베저 양양 조신규 디니 방코도 니르신베 니동캠이 니스초르 티렌게 급기 첸제 짐초추기 남식시 짐소티니 티렌키 로코르키 시균 치슈기 첸제도 초식인라 더와게베 치중네 니슈숨님 팔니르신 디주 튼조니 Jingnui Cenze Ki Guntu Chokbi Mangwunpa Nubu Jinba Sibatirsi. Zhongku Cenze Chumze Mangbushi Tadinki Jimtsoto Jigdu Ngangwibata. Jigyu Jimkuitu Dagwala Yongken Mitsu Haja Mangxin Chukse Tuibugyu. Tilentu Jadu Zhongku Xiongcepkang Tan Zhongku Jimtsu Ginjinbu Geji Nyamle Sinyiki Nyamze To Zonir Chebi Zhongku Jimkui Ki. 중국 인류 진주 캡콘기 사르드라 재탄 퇴교 총회 총재 꾸준히 냠묘소를 민내 중국 인류 진주 퇴례 비계기 추세 초용량 원발 제규라 대미균이 중대니기 진주 캡콘기 락제 비리타 무주 냠례러 군디 동교 태신 텔렌토 자두 중국 중서 칸키 천재 레차 마민근키 제주드닝키 점초치고토 Nenning an su zhongti ki kem ni war qin zhi zu ni long ngab zhu kor war dim zhi xu bin. Tiling ki qi gu di zhongti mi ma le nyam le gi xi kun sab xi du tu bi zhi wa lak sam su mi gi xu xin yu ji ju bi. Tiling ki jing nu jim zhu tun cu gi lin zin hen cu gi gun zin tang an ki. Tiling cu gi jing nu jim zhu ki tak zhu qu xi ti wei ma wa du ni. Mang cu gi cu wa le su dong wa ta. Mang cu tang cheng zin ji cu war ki zhi wa ngar wei sab du dong gu zhi wa qi gu yu ji ju yu bi. 중국 정부도 다고르와 디디 칭주키 캐르용웨 장갈 니지키 냠주 로컬 숨러 냠린 치신규 디디 칭주키 칠두 레고캉 이시아시아 루레고 김쿠르와 고한키 모두 제발 신나 로구 강코르티르 쿠르요 바조 메바타 우저 메바 딘자타 더디제기 캐추 된규 Mingar Zhongkui Nian Tilian Tu Logu Gangkor Diri Chekdong Guru Yubata Ka Tangbu Logu Gangkor Nige Tilian Logu Gi Lopchin Shikdo Guju Chewu Cu Yu La Mangwongba Tilian Ki Ge Yung Su Rimxin Kepde Dong Wei Chesi Yubashi Jiu Shi Rinnu Gi Dunbi Elu Xi Rinbi Mimi Su Jimdip Gi Langkor Ki Gang Da Gorwa Minyuwa Shiki Yiwang Gu Yu Jiu Shi Rinnu Gi Ixia Xia Lui Kui Ki Jikip Jinir Zhang Yu Chen Ki 所以科日地作物所政堂国际冲康所给开空所居个月了明儿提连堂马来西亚新加坡提醒威胁社会给给开机度从来给托年规矩提醒月季就月不是毕竟卓氏这同层在才有公司年龙局年米特平女AIT金主期南别出规矩其他开机针对其不地 Bina jimju gaba ta, lam to du yu bi ngui bu, jimju le zui so le da xip cae lin qi ba ta, lam kor ki ang da tang, su yib, zho lam to gi chim gie cha ju ji, ngun zin qi ba da bu shi. Gong si ti ji kip jindun ba, wu ke wei yi sar gui ba. Gong si

ཁ ལ མ དབུ

0: Singlinke, Conky to Zunalia, get you near Lingeso, Sharpatan, Lopper, Mimper, Dingo Soki, Nim Gurmin to wear, Sumsia Kachi, Wadu Sup Tanja, Lingeki, Nilam to Busimpi, Tiena, Samler, Lingan near Mutu, Tidilitia, Sampanam, Sentona Shop.
1: Mikaji Sinner, Lobjon Kalechila, Lego Tuguyan, Kalechisere, Yankaji. So, I got situated, Missia, Ningo Majin, Mugutile, Chomiduce, Soshi.
2: Kiji Ningi Gisela, Ker Sungeli Major, Gamarinang, Luburo, Cha Sunga, Kotuji.
1: Kira Lucy Singer, Shubi Gabriel, Kiranki Gisige, Kiranki Subuji Seki, Gatta Gatta Shubusan Gunushu, Sugugishi.
2: Kiranki Poe Tuxela, Homi Sumne, Napalemi. In a young Kirane Sela Gatta Chusarchi. 포화디 디에콩리 덥가 세기 치료
1: 기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 요유
2: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 겹겨로 지지 기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1: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체비에나 야구 민도 걸레
2: 미유토 소환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바르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예니 체시 이는 양 복등은 규로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
1: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닌디에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뒤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변 왕키 미유디리아 퇴인 기초
3: 나무기 퇴진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이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지큐리 내치고 요시 마마 냠제니 캡곤 양신 시견체라 낭드 마와시 손자 니바르토 존에 캡곤라 미데제 슈크된고부터 마마 냠제기 낸젠 레트타 뷰리 레트 이네 조후 요시 멍시 지군 조준타 계속 천세 소레 고춘 직체 뉴주 신된 미나소경 먹본긴 계속 지소첸도 교로서 캡곤기 마마 냠제라 방에 도슈 첨부 덴베 사장기 퉁궁 초보로 통하다 고주 야구 체크부터 파장기 퉁궁 구지 야구 체크 탑주 전적이 개전 서버 전련 제발 명네 수균 캡곤기 냠제네 서다 캡곤기 냠제수 캬게 제발 구대 통하다 캬조타 바낭 자야 체친 깽 누군 서버라 소비 캡곤기 속신도 교비 전전 누바 토르다제 초만 시지다 튼조롱 안 구비 총경아 폐계제 용외 서다르 캡곤소 냠쟁아 폐계 용외 남시 차버지고 요시 난저 먹부니 미망기 먹부니부터 난저 계속니 망용기 계속인베 계속 롭소로 쇼는 캬고부터 망용기 계속기 도시 체로다한테 계속라 심고르타 계속라 가신 계속 조춘 계속 송경체 체브니 지소 용기 삼륜문진 치튼타 장도기 자주든 교로하라 치구기오시 계속 꿀롱마라 투상도 단체 도부단된라 사신 댄비 팅럽기 탄참다 갸조 크인숨기 고송조준 후르다치부타 마오먹초기 개가 렌토비 계속기 방에 돕쇼 치르동구 먹시와르타 망망와르기 튠지니 계급 돔조르 계규타 먹봉 돔된 용균이기 지교룽은교르체비 첩세기 인긴송 계진식시 마기 망라 가신 제바타 망기 마라 지구르 제비 시진 덴베 수균 슈크첸베 타르베 동타 멍시 와르타 망마 와르키 민규르 토지차 더비운제와 삼미체 바라 콩베 단체 중국 풍둔타 멍본 돔탱기 풍둔 운규르 제치 도브슈 첸보 직지 지구 교시 내야 남아링게 소로 메게 용수 지규르 용규니 중화 미리기 케벤네스 인시블레 계급직라 럼루니니 중국의 개준 팀비 지소진 루기 사르드 럽첸시 인비 고라 모저 주비나 계급직라 럼루니니 계급기 시제 계주시 인신 티니 지규르기 계급 남고도 계급기 지시 소로 지소진 루기 럼루 라다르 제바다 서구의 제자바라 팀다라 마제진 루기 럼루 라다르 제브티시 Tini ngar chung manyong we sartu rengxin tenbe cha xa chik imta, ngwenche gi min riki chepsi lalain chwe tenne chung yong meb shikshi. Kegab chik la lamlu ngi gi lepchi kongbatara, Shanggan dan Aomun siwe ngan chilo chung we, lugu to du, shor we sa cha chilin chi gaba, nye bar du chakwe tamzin chi bi nye sui ti gyuro shi. Kegab chik la lamlu ngi ni, chunggui gi ji ji zo gi, ne duen di rik takcho chi bar tenbe, samshi sarbata, chushi sarba, 중화미리긴 점린 시디타 폐계형으로 표외 레게 서버체 인신 테레 초탐제 캐소르법의 더뷰 개체외 중국의 로트인의 지역시 香港다 아우먼 메게기 방토로지 계급기 죄경 말하나 깨알도 주이진 메게단 투몬토 공빈조와다 남양 카미제외 양신 깨체외인 조람토 규입시 계급직라 름루니기 시주호 샹가다 엄 믹세 신진크위기 체트 장경 왕차 옌넨 강례 중요부터 본다 샹가와다 본다 엄만 바츠 장김 장다치부터 팀다라 장완다 망주의 개와 야첸보 주신유 샹가다 엄기 벤조로 덴병한 파는 용와다 지조별이 니르신 초보를 유라 자샤카 초용네 야케 중신 메게 낭로 파르기 인제와 나레 텀섭도 주신유 리리카기 미네 계급기 교체 고체다 팅럽첸도 교루에 조준나 후르다슈네 케도파베 제제 계진 조신유 계급에게다 미리 깨달 용외 차라 본다 샹가바다 본다 아우먼베 이딘 삼미체 바라 체론 조다 계급라 머셈다 로가 초슈 삼미체 바라 체론 조신유 계급직라 럼루니 라렌체 바라 점리 용기 케린베 좀제랑 유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루규기 슈도 샤베 샹가나 아우먼기 내든 탁주제베 주시 약슈 임바바세 샹가나 아우먼 칠로지 유진 다르게타
tenli yongwe lamlu ki kuiti yakshu yangshi. Tini lakdar che tui bata, drupna drup chokpa, misim kutu bata, kedob ki pen parwa che yinba, tuyongwe le ratu sep chung yoshi. Kegab chigla lamlu nyi ni, Taiwan ne duyan takcho chebe, shi zhe che cho yinla, kegab ki chi gyur ngun gyur chebe, chetab lekshu yangshi. Shiwe chi gyur ngun gyur chebe ni, bunda Taiwan ba tsui be, Zhonghua Mirik Tumongi, Kepen tan tuyun be, ngan zui laksam sume ta, hurda beta ki, shi di chi gyur gin duyun chong zui len chen ye shi. Kegab chigla lamlu nyi ni, ma shi Taiwan ki ngoyo ne tsui la, si gyong chebe ta, bunda Taiwan pe Kepen ta, sui di sung gyong chi che do, duyun pishik shi. Taiwan do kegab chigla lamlu nyi ngun gyur chebe ra, Taiwan ki ngoyo ne tsui la, samshi kang le chen ye yin pa ta, ngo nyi ki li ri ka ki samchar ta, chui shi du lin kang le chen ye yin la, bunda Taiwan pe Kepen ta zi dong la, dādō kānglī kiāng jīnyē shī. Kēgab kī tāngwān tāng tēngjā tāng pēkā kī kēbēng gēnlēng chī bē ngōn zhē chākēng wō. Shīwē jīgyūr chūng chī, bīndā Taiwān bē jīcō lēmlū tāng chōwā kē tāng sōh lā jīngyō kānglī jīnyē yīm tāng. Bīndā Taiwān bē mī kēr kī gyūnor tāng chū lū tēmū chīm dūn kēwān jē lā gēnlēng kānglī jīnyē shī. Taiwān nē dūn tākchū chī kū tāng mē gē yōng sū jīgyūr yōng gyū nī zhōnghuā yī būchū yōng gī tūmōng gī zhīn dūn yīn lā Zhonghua Miriki zawai kebien nesi yangshi. Jilu chikdong gubya shibzhu shigulho nesung. Zhonggui gongchen danda, Zhonggui sishung, Zhonggui mima jeki, toda par sumdu Taiwan nedun takchu chekuta, mege yongsu chikyur yunggu ti gyuro mebe lugyu ki lenggen shidu zikyu. Nganzui bunda Taiwan bara tunji che di, ngwa nyi gin jesam chebe nangzui gyurdo donggyur gubya da, ngwa nyi ge Zhonggu chikle mebe zatun ki mengshi to, choga ngwa nyi Zhonggu chiki ngakon stok da. Tumon to kikab chikyur yungyo zunlin gengtub che di ngwa nyi wara chumyo che bata, ngwa nyi ki sidang par ki beri la kudi tangwa, ngwa nyi kin zewa siwe guangpe yungwen zolam do pa, ngwa nyi kin guchi mina lukyu rengxin kin je myo chungwa. Geji jizo ki Zhonggu chikle mebe zatun gyungyo che be nimbub satin tangwa che la dien Taiwan rangzin la ngogwe ta, kache la ngogwe che be tabzu ki kega chenpo rib tang shimbo lang yu. Taiwan ki nimbub zata che wata, Kadei tu langbu ne, Xinjiang dan lekche yongwe cho su peke chung xin, cho ni gin zhewa kyunche me bar, tui ge rin xin gi gongpe chung yu. Taiwan ni, Zhonggui cha xie xin yinba ta, ngo ni Zhonggu chi ki nga hong su dogwe, lu gyu ta tim xi tui ngwe la, mi su ta, dup shu keng rung xin gi kyang, gyur do tong tab me bata. Ngo ni gi bunda changwa, Zhonggu wa yinbe, pin zun che kyun zhe xin, zho zho tui ro chi bi, ren zhung zi tong ta. Miri tan lak lin la, misu tan dupshu khan ki kyan gyurdo tong tab me ba. Taiwan ki nimba pishidi tan tenling ki chosu gyub tan. Ngo nyi gin zewa dundu gongpin chowwe, turab ki pecho la, misu tan dupshu khan ki kyan gyurdo tong tab me ba che. Ngo nyi gin zewa pirim ki raju sepur che yu. Zhonggui kechun tenbe jiso rinlo turab sabar gyo simbati. Kegab chigla lamlu nyi ki chasha kyan turab sabar gyob chun gyo shi. Chungyang ki kikab chikla lamlu nyi ki checho lakdar chikab. Ne nyi kyungkyong chebati, jing ni lodin gyurme yongkwe batan, gyurndo mitong gyutan, yugui mitong gyutishi. Nyi ni cha changshin nela kekwe batan, kikab chikla lamlu nyi siyangang da aumandu laklin chikab, ngo da namba mingyur gyumasi. Toda par sumdu, yang dakwe chosun dungyo che kwe nye si. Kikab chikla lamlu nyi ki checho kyungkyong chebatan, Kegab chigla lamlu nyi ki laklin kuibe tingsab tongwa tini, Xiangang da Aumun Zhongmi Kepen tan tunba ta. Xiangang da Aumun Targe ta, Tinling yongwe Nguansum Kuegu tan tunla, Kegab ki Zawai Kepen tan tunxin, Geyong Mimang ki Tunmung ki Rindu tan tunbasi. Ganye dan Chenlong Kangzhi Chekya, Nganzui Kegab chigla lamlu nyi ki Jecho la Jiangbe, Yichi ta, Chuesim, Yugui Tene Zhongmi Zila, Nganzui kikab chigla lamlu nyi laklin chibi yichi tan chuesim la yugui tenne tongmi si. Kikab chigla lamlu nyi ni godun chazan chenshi yinxin. Kikab chigni lamlu nyi lakdar chibi ngondru chakien ta mengshi yimata. Lamlu nyi ni kikab chigi kongsu toxin tele cheba ma si. Kikab chigi na jikyur chung yu. Kikab chigni zawa yinxin. Zawa sabna dasu lundab ge toba zi la. Kikab chigni shizi yinxin. Shizi tenna tāsū yēnlā kē tūpshī. Kēgab kī jīxī zōhūrō, jīzō rīnglū kī lēmlū kīngyōn chēba nī, Xiāngāndā āomāndu, mā zē rīnglū kī lēmlū lāqtār chēba tān, tē tārgē tān tīnlī yōngwē,
ngon zhe chakin

ཁེ་ཅི་གང་ཅི་ཨོ་ཅི་ཅི་གི་ཐུབ་ཤུ་ཁོང་བེ་ཐ་ཁ་

Shamna Namaskar.

0: 我以自为破语，
1: 我以自为破语。
2: 생일 이제 공감사 샴라 응아이즈의 표시비 치르리 센센한 그래 기린기 리테나 고백이야 치세로는 바라 눈나 슈람 유미 고자르 딩 된게 저와라 답디 첨부 준시 변정 로고 좀 길기 림주겐데 차샤 의세 투베 배제 등 고르탕 대럽 소사락 재미 추리 폐가 인신 상시비 고르기 난된 카지 구지주의 샴라 탕도 눈나 슈람 유미 고자르 딩 Tuenke Tsovara Tabde Chimbu Junshi, Pyunchong Loka Chong Kirki, Jim Dugende Chasha, Buse Tube Pege Dang Korte, Motu Shukuyin.
3: Namka Nusin Tang
4: Niwe Chua Xin Jiam
3: Chumu Tang Xin Zang
4: Jilong Zidu Dien
3: Ne Dini Nai Ziwe Puyin
2: Nidong Nishito Zhulu Ni, Lo Nga Zhen Chuan Nga Bei Chargo Guzuk Lo Yina, Lo Ga Sokwe Ne Chongkir Tu Gyur Ne Lo Chukore Lo Yang Yin. Yalung Sashi Chemur Num Na Xiong Lam Mangbu Tang, Nyu Yu Sarbe Chicho Lang Kor Mangbu Tong Gyu Yuga Ma Se. Yalung Zangbur Samba Yang Mangbu Gyam Ne, Jim Jui Genze Cha Sha, Yarso Ge Batar Pei Ge Chin De, Sade Chong Sar Dir Pei Ge Ki Gui Shu Gyun Che Me Bar Nuen Shi Yu. Talo Chun Tu, Loka chongkir jimjui genzhe zhui ki zhugzhun yabu tang, todam yabu, dagbyon yabu, nirgyon yabu je yabu shi samshi dara shunglam zhugzhun tang, jangdo shogyur, dagbyon todam, genzhe shabshu. Genzha tuenje so zhune kyabgong la mene, tamang nyamjue tang, jindum guide dangwe. Chongkir teyong ki jimjui genzhe chasha tenla lewe gwane peke zhoshin yabashi. Lamta zhugzhun che gyoksu dangne, Wanga zhen zhuyonga bhe kwa tenpu zhugba. Xionglam xiardong tumna leri namang targye zhugtub. Loka chonggir jimjui genzhe zhugi, nidong zhizhu lo khor ki, Xionglam zhugzhun namchangki lego gyar zhugtang, tuenge larsui guilong guilig zhongdui tog. Zhugde dangzui shujitang, zhugzhang xionba shenxin zhugi, lego zhugmata takzui makta gyagotang, gomba tangpu bwemata, tamay dongchong xebe namgyur tongne. Lego Gerzu Tang, Tuenge Larsui Lietuen Lengen Ang Tangpur Zide. Nidong Nizazhu Lu, Xionglam Zhugzhun Namchangki Lego Sarzu Tang, Gerzu Ki Chalap Chao Yongne Churwar Che Guishi Juyibashi. Jimzhu Lieta Kechenki Damsang Yang Yang Chakshin, Zhongko Jaglam Ju Nishubie, Chengtong Gongsi, Junggen Kurwe, Nidong Chu, Saralam Ki, Zangbu Juywe Samchenki Zhongshi Rakzam Chongne, Samchenki Yengwe Jichab Yibashi. Lamdik te ji rinzi la mi shibgya ngubzhu ngizhu yubara cho ni tang kwa lam shi cishi dara chugwe che yubba tang. Jun sin je yalung zangbo lhozhang ngon ni jitu jebe dewe jimjui tenye su kyurne. Ngon ni ki jushu tuyun tongdu kangzam chinde mangso jundin ki jushu la dabdi junju yubashi. Chongsep ki shung lam zu jun yobu cheba. Loka chongkir ki chongsep ki shung lam namchang sarba tang Tujun namchang ju lagdar nimin che xin. Sa jun, jia jun chebe lam tse jile nige gyazhu lagdum sinne. Nidong nisabshi lu lunzhu tang durna, jile gyadang sumchu soji dan chengzhung chu chu duyun parde. Sinzin chongzo nisabshi la, teglam mewe lukyu bete chukchi yubze. Ta lue dao dimba para, chonggir teyongi, chongsep du xunglam shardong tubze, jile dundong gyadang avchung sum dan chengzhung nga ni sum sinne. Xiangtang chongde gubju yi sinzin chongzu ngabja dunju tengu changmara xionglam xiardong tuba tang xiardong tubze gyasi gyasin yubze. Muenche, locha zongne loka chongkui wariki zilam tu chuzi gyezam gyogu batang taja numna lam xiardong tubye langkor dangna chuzi xizam le gyogu gumebze. Jangdo chogyur la penze muense tubu tuyne nyuju sarbe jimju ti zinjong sarbar gyurba. Zedang chongkui tu qing nu ji zhe lang kor ngocha mangbu panzhu cong wong qian ne loka chongkui ki dana dukbe zhen zhong xi du qiu yu. Mingye para chongkir te yong ki ji zhe lang kor gyasa gya changma nyu ju sarbe lang kor yin ma zhe. Qing nu ji zhe lang kor nishu ngoye su jugu cu ne 정 영수 칭뇌기 지절랑 고르시 윤진기 비제치유 도마테르큐르 달려다 뜸바 파라 총결능 고기 고르게 대동랑 고르 켈레 니기 짐지제나 사도의 남시다 참배 뉴주서베 대동랑 고르 두주르니 조고초유 대동랑 고르 대달라 림보르 체제기 GPS 더구 춘진타 템뉴지기 년도동의 직체 가르요세 테마세다동 사도 롱뇌마와타 저제 해바지 조람키 캐주얼미네 대외 리고 역사다이베 소준키 룸저랑 호르탕 둘나 뉴주세 준키 마네 숨제 직담 차이세 망시 지고 레라 차상태 로가 총결 용수 뉴주사르베 랑코르키 로동 야당 숨주 중에 주게 지접 서직소 전에 사홍용라 로소 샵슈 캬비세 로가 총결 딤주 겐제 주기 진동 차르고다 니민 주든 세대 유림 차상와타 레체 체위 레든 꾸이베 마나직 준비 니동 니스땡을 로코나 예급기 튼섬 주비 조부 체시 소젠 랑코르 사르도 유주 체체 고치 숨동 앞에 주메 주레 계획세 칭뉴 지저 랑코르 니슈이 노르르 양니 텐줄 부제 뜻 칙동라 누드 동토베 로가 종결 용기 집에 짐주 차공기 노르 조부 뜻 동차 카시 누드 칭세 땅주 용기 니티테 도슈 직지기 짐주 겐제기 인자 람티 템보르숨바 니도니 서주로니 당우니네 롱오 야당 주메가 고레로 인신 로가 총케르 딤드위겐제 주이기 유세토의 당 죽병라 되네 딤드위겐제 차샤 유세토의 폐결라 니티 자주 타종 제도 고난 표결민주의 초과 대현장에 당 죽병기 니티 제네 대당 송정치 딤드위원도 교대 사도로 조기 진시비 주전조의 라글렌 최고배대 소진 랑코르키 칼로와타 대동 랑코르키 레니어와소 탑스 당부 리미소르 대당 체리 캡데타 뉴르조 뮤종 웬게 민주 샵주제체 덴자 튕게니 딤드위 겐제키 소그다다부이 달루에타 오투파라 소가 총게르키 졸람 겐제 리리기 덴자 튕게기 초드 체동 낭종 체데 로구이 장베 지저 랑코르키 로소 로쇼르타 랑코르라 네바르와 칭 바르제기 지저 랑코르 동토 쇼르네 칭뉴 쇼로 소라 미네 무탑 낭종 체체 지사르 겐제리 로가 메코르 법주타 랑코르 법주데 주게 데네 체제 니타 데제 망베 냠제토 덴자 겐렌 덴부타 닝니웨 셰프슈 겐렌라 데네 파유드 로켄 참메 주슈 덴자 데라 기난 투부 용어 체베세 롱안 센중업에 고죽서 사르베토 로가 총케 딤주 겐제 주게 답대 토메타 콩키 뉴체 장도 리드 딘자 르케지기 총결당 총습기 딤드 차제 준주르밍네 균드 숙든 지기역세 생겔링게 광도 센트바 되네 눔나 슝람 유미 고자르딩 튠게 초와라 답대 침부 준시 변종 허가 총결기 딤드 긴제 차샤 뮤제 토베 폐제당 고르테레 샴라 모트 땡랍 소사 라제메 추리 폐가 인신 상시베 고르테 모저슈기인 변종 닝지 총결 낭종 라토 샹라 찬용 사범미 숨동 하점 심바탕 자카야바탕 퉁쿵 비부유베 리야 소사 제바니 산에 되게 신조바 미럽네 미럽 바르기 균진 제베 레가 시그레 원장 로망진 망조 망체베 리야 카도르 소사 제베 시균 총라 용법 묘마세 가와 부유타 림네 소체급 고순키에 니바 미당와라 튜엘레테 톱도 파르숨도 야돕 치르 동답 체규 수준 소사기 간에라 규도 동체 니동이 소숨으로 낭종 종위당 종스슝 림카디 전세기 겹겨로 나도 샹키 예급기 남장 몽우 고치 국제 등주 쯔렌 세대 장총스 지야 갸스 딘실 초요니 첸덴진키 림보르 규르고 체규 로테다오 중에 바라 규르고 체제기 첸덴진키 지야 갸스 딘시 서버 딜랑아 지랑네 조고 조육세 딘시티니 샹용기 총주 냠딥주의 냠도 좀부터 드몽 녀종 세배 문체기 수준기 라글레 넘버 베티 죽지네 산에 되게 지야 소사 첸덴진기 폐계 람부르 교유 라도샹 장 총주 당주부 수지 군부 딘시 진보르 규르고 체제 소사기 택뉴 치르 친 유제주요 귤고의 마치에 콩 댄시르 로르 라우유 지야 고장 숨제네 업제 발레메 바타 전쟁진 기소 간다 내라 창외 지고 서버쪽 수제 로르 라우유 고장 뒹제네 직동 발 망도 친요 다제 댄시르 고발레 바타 지고 차창고 유마세 전쟁진 기소사 최강 채무타 림고 강 전샤 레년 강 전샤 소녀 강제 강고의 창문 유마세 지양 유주타 세리다 준비 계속 전샤 내민 데로 지내 지구 칠송 파르키 돈레 고제 차상시 차대 지야 소사 천전진 당 시균진 시블레 진진기 폐계 문제 문주 중요시 지야 약부소와 규발력제 체준의 각자인 电视 3年 대기 사주 뷰릭 지야기 규조了 송정집의 멍시토 규상 지야 千安 낭전체내 3年 대기 규바탕 대조 소배치기입시 제답 뒤에 산에 대기 주야기 속도 중화타 계사고로의 내된 탈주의 눈된 도구 교소기 유지 균세 매발을 렉수 진예 산에 대기 주야기 총무제 진주 매발양 치료 땜부친유 전일이 진예타 전대진기 소사 재단기 딘시 퇴내기 편제 렉수 균주 진유 명하라 딘시 로제르 찬용 주야 고장 십전의 계제파를 시해당화타 명하라 림지 겸나 레니어 용법 고르치 직동 기준이 적숨 신데 전례 폐제기 중재 하장 여부 역시 문치 산에 대개 신조바라 수미표배타 총미표배 주야 총대 미치배 수준기 두시에 된바태 소사 전례 총라진기 폐제라 천진 속의 유무 원장 댄시 천된탕 용자기 총라진기 일종 재단례 장맹 아유기 삼로 림신 유도 신데 유미츠 제릭당 등대 소사탕 종라진기 칠종기 두시에 살바 랑구영왕 당년체내 부기 퇴내 폐제라 삼루의 멍시딩 유세 댄시 댄자기 내숙 리내 숨죽바탕 라바주켄 유미 균댄기 센자대로탕 댄시 다경소기 내둔기 갱코르와라 다와르 댄자 라석구르 죽동 린주 유부세 대당 첩직 댄시 다통 산에 대기 유미 타니사라 라바 죽바라 답듄 뚜린 체네 센자 유조르타 댄시 장자 지야라 다종 소체베 레드 난슈네 니레 라샤고 니게 링주 예버세 댄자기 레네타 답듄 라바 죽바 니가라 다도 체데 유메 바파르게 타블람 양수 진신 민게 바라 댄시 망소 라바 죽바라 구티 체네 바파르 고르티 듄주 중요버세 장총제 유메 베기기 김기 고가라 내가 전에 용법 싹데 타그링도 좀 미고 발레 김기 김군탕 주고로 따도 채투블라 용법 전 땡부 유배 답 하장 대부 두지 로이 침부 대다르 주여 총세 냠대 캐보 곱세 개발레 주장 창마라 퇴내기 변발 롱수 주주 중요 종속하기 마강 나슈배 두창 실송 딘시 로다라 론죽도 두가다라 캐보 군점 자기 유배 Nidong Nishtenga lor, Denshi Lengyer Nguyubor Gorti Chukya Lhazam Sine, Rimzi Gyamna Mangso La Tunlegi Kebo Gorti Sumchu Soksum Guibatang, Tuzangka Ki Yumir Changyum Gor Ngadong Zam Guibatele, Changmara Peje Ki Pemba Nguyusu Longchue Chikyu Chungyubashi. Sengilinke, Kondu Senchubatene, Tengrab Sosa Lakzeme Chukri Pega Ningxin Sangshibi Gortere, Samdirledi, Tengdi Ngai Zui Peshibi Chirili Tsenang Guti Shubi Nangtunka Senchubare, Sendro Lingin Mutu, Ganzu Chinam To, Charging Guti Shubi Li Tenshi Manam Sendro Naro.
3: Beti Blogbe, Hangang Gitaki, Liangshan Rikugi, Yangsar Chongzuni Chiwasi, Ridingdu Dubine Sum, Yangsar Tagorki Chongzuni, Lobje Pardu, Yig Chongdu Dowar, Chukuzo, Tome Heba, Mi Gekesam Bebe, Yangsar Chengshili Yene, Dumar, Chishin Zike,
0: 就不与我们吧小子你咋过不与你的这次老家住的让行动的行运动可以呢我老家住要搞屁让行不行死呢可是我行不动老家要钱我这些没钱就给了能行给我先一起的戏日葵龙空你谢谢讲对给对不谈杨三儿套度铺定起别铺对擦地钱罗素地面中国有多钱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깔라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지흐튼 나사슝 돈킨 마리바
3: 아덴투 너기 체지 예민나
4: 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三季人娘主 ཁོ དང དེ ལི ནོ ཀྲུང ཆར གྱི ཀྲུང མི བཞི ཁྲི ལྷག རི ཤུང མེ ཁྱུན ཁོར ཡི ཡང གི ཛ ཀྲང ཡང ཤར ཐན ཤ གུ ཤུང མི ཀོར སུ ཡིན
5: ཞེན ལ ཐང དེ སམ ཆར གྱི ནང དོན ཤ ཆ ནན ལ སམ ཤོ ནོང
4: དེ ག ལེ ཁུ ནེ པེ བེ ནེ ཚལ ཅ ཆབ ཤུ ཅ ཞི ཅིན ཕིང གི ཟ རྒྱི ཐོན ཁོ ནེ རང རི དང གི

디질 냠둘 냠숑 등 냠쩐 냠줄 냠둘 냠초 지지 리크르지 촌능 돈이 머리크 자침 강 조옹 등 비지 냠디 지용을 끈들 동기 십십 빠실

자성 CVF 상칼란지 디초적응기 나치 대릉가 자탕근 저크시비 르셀린츠나 동참드닌조 린츠디 좀직바당 돈진발 하트그초등 좀증간 크라도트리나 레조고남바 디나 나츠 탕지미 러클린 히미토니 영치르자용 다디무시

0: 아로 선이 능세실랑 아칠리치 담바 지근조리
1: 어 축구 축구
0: 훈칠라 사마 냠타사 다타 냠타 종더실레
2: 오로 다룬 통화 지금 언제나
3: 야로 다 자통의 진용음에 그 고고라 샤주 보도 지근조 아로 다 훈칠 자통인 잔들은 답시송 조스야
4: 아로 거바 다 샬라히라 르치 통국
5: 올레 올레다 몬치즈도 촌제나 의초 돈덕 메티 호페나 시리니 마자너레 다치 다치티라 다크빈 의촌덕이 그런 건 거거너라 아라 너기 그런 거기나 홍어라 카즈리야 다 아니 글라치티라 홍어라 제산이 제설이라
4: 올레 다정아 정 마쿠나 죽너라 아로
6: 도르칠링응니 리스틀럽중 마치 돈덩읍단 버지르
7: 장든 제툼네 취비 담제 왕줄은 더니시에
8: 아멍 펜나스 지리 제비 스케제 다둔 더니인들

동호 찍은니 닌 찍라 처들 동키 접자 톤니 사제 렘버 실타 나가틀 무치기 닌 찍라 영니 텐데르 동키 드게 레든 들은 제트바든 루 찍라 머드게 랭아이 응아빈 자딘다니 아영롱 셔퉁 실타 나가사 무치게 처수슬데 나가사만비 사차든 녀히 몽아요라 롱고 나가틀 무치기 누어랴르 잠접싱서 롱고 노체 무포바시다 nganchui tengka mangpo ndanda yelan zan margui nganchui thangchi rang jing ga thrma nyung zam chopa dang yig par jag kab khongye nikar hwa ni khoba duan chung she pa shir chul kab thengjian bal shang she pi kwa rig nyung zam tong wa ta tung nganchui hang dung chig zig na yung chu dung u chig ka ran thang hi par shi ni che shuk jing duk la sung kyu shil gui

0: 로충 조니 로르군 제비 시긴데르케 차튼
1: 금메베 로케 발베 제비 응어메 필람성
0: 조니 시긴데르 람성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咱现在为整个中国人给公共上，俺那做了呀，中央农村研究机构内部，培根农村给天然给零食来在囊，现在讲话，还将给搞出去。俺那听的里在说用吧，电子网页赢。初步那么说，他能有其他车位拖了呀？AI他，搞没能够拿了。下面呢，没得他写给车间通知的这团也多个了。下面呢，有六级卡车一给推动的这使用二月了。他天然给零食来在囊落了，俺那做，要么手机三六克色给，那他妈顺便七八了，来军动我了，投身协会别过了呀，我这说不出去。 머릅착색기 AI 상위 초보타 머릅타시전기 구조첩진통제 낭퇴육세시비 가치비 태동소 명아야 차기통제 가지기 눈슈충도동비 제체수 주인이 나르마순비 집에 샘캄러야 슈겐팁신여시 차외레디 지단타 외주로 람수리아 대니 샘캄 실류도 동톱기 유지 주인시비 차기통제 드리기는 김달이야 공고당화타 더구 토담리 유디 나르마스윈비 치바야 삼류 커섭기 견인낭도 수도 중에 공수 류심 대단이야 꼭토 뉴스동과시 머시체나 뉴슈 충도 동화로 되장 타라 야마수기 삼류 커섭기 견인을 주바 노부 나랑기 상마야 가보유 락바르도 토마 랑기 나라 오치비 급티리 시 니에차라 아자 슈라기 루부르도 로죽지라 레베 포뮤 락도 가반니에 셀라미서비에 계제티리식 되어지 다지디 포뮤 롭조기 외조르 체바규 AI 링뮤기 앱시 퍼블린 체바타 티난기 독수 초보타 포뮤 워르 계제 슈리 양양 체바마세 링뮤 낭로르야 잼제 메베 낭튠기 켄하시 밍아라 지심기 교로타 가로 인구 체바치 AI 남아 년제기 체문니도 렌 데바타 응응규 링뷰

차기에 첩생 통제 기계가 하나 수 초고 수요기 예수 투수 망부지 송요시 다 체마라 나라 퍼리시 김규기 찰람 소다 서슈타 독시추 카도 견진 체괴 디게 부체 냥모동 주도 죽시지 루리니베 루충 로마시게 칸에 되면 계제티리 김다 순라 무마신타 괴마신 교하시 다 초구의 대야디 집에 접에 접생 통제 딘지시 다 이내래 머릅 다시에 기년담 지갸 체미지 순라기 세바타 공기 레디 가게미 규비 집에 접생 통제 낭로라 딱도 왕차르 디네 퀘네 로바타 김제와르 펜주 뉴스 동화 티에착베 지동 속이 능수리 나라마 순베 집에 삼로 동 미규베 낭 대바 삼기 기나틀라 뉴쇼경 세톱지 테가르 슈기 두지 세도 가 체이스다 독스 슈드 삼바 베진 나나즈 김다 링기기 켄도 카바 마리 다이네 단데 줄이 있으나 로준 집은 남기 아 가데질이야 교대어리 다 가 체이스드 삼바 베차서나 르디단 제베기 가 야면 미네 접수 야면 볼로갸겐기 가 딘제지기 아 카르소리 하마고 베기 감지나 루샤 아니 아 독스 양카지기 디나로리아 하지한 군부 유비 그 가딘제식 저와 더 고지 진단 토부 유바 딘제식 체식도 재산 대야 가 체식도 다 가 체의들의 대동지 중도화라 더 재산 가 체의기 대동이 주규 14 제비 응어슈 제비 맨 신식 리스 제송샤 양결 공무 응압제 체의지 진달라 도공라 하지한 경부도 년통 레디식이 가 체의 대동 낭토 넘버 축제 되버타 제주 대동 낭 가 뉴버이는 태동 겐기 카티 체이치로 집었다 티르 구리기 주제조의 카 멍시니 꿈비에 바라 림범망부이어지 다 제산 카나로 레다 멍시스도 선바 망체 유협으로 와다 넘규 통해 망부유바 다 꿈버스도 선바 고 림부디 토부유바 린단디 토부유바 딘지지리야 고도와 다 제산 사르구비에 더십체불리 시도 중고라 멍유 지점 땅와 삼기 치 꿈비 카 툰비 저토와유 가체 규림 나로라 마네 충의 체와 림베 더블람니 요고르 겐조 치바타 예와 메자 미나 인슈라 베와시 땡아 추구 이제 송강니 민감 간유고 와시 다 민감 카스디 삼방나지 아 이게 숨부티게로 와 체제지 고아질레나 민스디 삼바 마십주 미나미 미나스기도 와 감스디 삼바다 가나스 겐세지 자감다 뉴감다 쇼감망보여 봐 카스디 삼바다 가나스 카 남규 비주 다이르 봐 다 딘나로리아 레지단 저 예바 야면나 볼르기 아 루제바단 저 예바 야면나 지 미네 첩수단 저 예베게 카 다 제사 감나노 루디 삼방아 주 통고 말 봐 제사 대야 민감 카스 제슈고도라 다 단다 태동라 대 지다 닌다 라도 카바니 강강류 제구시 뉴욕자 슈지 두지 아자라 송라게 딘데 송샤 yama su ki samlu kazam na ngwime ki genge beba. Ta chepsen tungu le ya kechu jiwa li di karisana yangzhu di ca tamba ta dogor duy chi wa. Ta fanzhuang sikdwa kyaga tunne shubi na aya ta nyamdu lingmi chi duy samba gogyur ki tamki kengba su cha ye tunze ti ri kochu chiwa ni tunye ngome dengki semkam lhu do dungro ma yinbara dabdi zubju ki ginang ki dingsa be samshi ta jiba ngunzi ki sabche ya shi. 나르마스윈베 지부 만부시 코메 소르밍앙 차베 지텁기 규제 난도 쇼니 인수 쥐버시 다 김다카시에게 첩생 통제 팀 가시에 대비 지라 인쇼부타 롭중 야부 마중부 인나 제수 컨제스 시고 레시 치바 람세 마중나 데로 제규 리지 렌치기 두지 세크토 려니 지소 세리 강기 심조바 장스 닝키 첩생 통제 카지기 난도니 차게기 슈세 망부 용베 치토 척슈타 중의 격구로 아 냠이 제련소기 논주기 진다다와 우조 체제 나르마 준비 치바 로람토 치라비와시 야마소기 삼류커섭 기베 충부이나 림시 차갸야 심차바타 다와 숨 추버소기 내튼 튼기 유지시도라 대외 명의베 레균티 무유기 자주도 야기 중화시 년주로 쳔바시기 니즈비 버시부이나 광동기 로림시베 봄식 AI 단 림미 치바라 인슈체 갸시 미도 강 굽죽 고군낭 치습 굽죽 고구 배유 소기 태착배 계제 루지 체제 랑계장라 뉴스 동배 차주 배도 화나 정중타 수준 지구 롭진기 선규르타 규비 롭린기 기행 지모와 쉰바 링류 년주르타 중규르 년바라 심주되네 기조진 장로 연기 20세바라 나르마 쉰베 집에 뒤 링뷰 낭로라 폭도 치와타

시도 마고의 낭둔 디릭다 지지 제외인 시도기 뉴버티 교로 조와타 로지 직진기 뉴버티 시엔도 진지 샘캄 주진 미도바타 지소기 제왕의 냠시엔도 조시 루리기 고송 진라 도르비인 제주기 가고 티단 뒤니 송탑 제와르 교로 다치 군비 정부 가세기도 와라 다 재산 되게 직 배공 바르마 송여르 시비 치도 인소나 다 직 조외기 조송디 응누르도 아 뎨바타 에브이 네탄 파르비 십슈 고이치네 김다기 동주 체진 구주 체디 대동 관계 루지 워도 몽츠기 자갱문 주버서 나르마 준비 치버카지 시야왕토 교르비 삼베 인슈겐니 랑츠 미신비 제주기 장군왕 슈겐도 교르디 장외타 김산라 쿠르분니지 수여시 장로연기 야마소기 삼류커섭기 모니 균대기 샘캄 시류도 동주디 차외지특기 군디 워도 청진 토제소 교르와 체규티시 다디 시도기 택세 마와타 소르망 얼규체와 균투 정신기 캐비제기 디브지 람스 규제다 나르마 준비 치바 체마르 루이 쳔바소 규시 차외 슈세기 딘세 워도 차외 지특기 규주 제긴기 샘캄기 가초디 문진체다 균체 메바르 슈시르 당니 디 정이 각동타 타르가베 샘캄기 칭기로 수도 주고하시 뉴진 집에 내튼 탁주 셰라 말라 정신기 탑람 주고바 나르마스윈베 치바야다 삼류커섭기 남베 텁시 야마소기 뉴스포바니 레디기 겐지쇼와타 더구 토담 등기메바 단도 김상기 치드윈 미당와 소기 교제 망불리 중원된지시리 레디기 계산 용리 체디 튠세 니르경 지겐카지기 년통기 슈세 코나스삼베 년체기 나르마스윈베 치베 고수 뉴방외디 뒤엔톱규요마시 다사르구베 뉴스 쇠다체니 시도 중예라 가체이 태동 낭로라 나르 순신 시비 이기비와 잠기 제주 추진 매바 치톱기도 AI 링뮤 치료 치비 년체 낭로라 토구 제바 잠기 로종기 남바 담내리 너균신다 머릅타시에다 착시 지행기 낭둔타 규비치기도 마시 고승 더뷰 니버 튕괴비 레디디 치진 년바 규비치비 더블럼식도 교류하시 기줌 남바 스튜 삼바다 生成 시기도와 하나 수제가 돈이 쇼비는 기초분 남비 미터브링류기 폐견율세티 다도 더구토담 쟁비 시왕기 진이기 남바로 교로 나니인소나 상하이 총계를 처진슝두 강기 탱아 AI 링미 치료기 머릅타시에타 착시 협룹 지유기 내둔티라 주망다오 APP 니르경기래 공지체제 탁대로 요상치도 주고하시 타이 내래 미터브링류기 락젤리아 대니 내둔티에지 모두 고교르기 남배동에 나르신 튼신하시 공세주의 내둔 티지글 명의배 정신타 이치가와 남배교제 교과 속이 개주 댄지 유사 다직더구 도담 챔비 뒤도도 뇌댄기 태도 치가와 교로하시 다 김상기 다종타 지둔 뒤도도 중 매바타 김다 망부시게다 로드 직체 치바야 제지 规矩기 뒤 코나라 도나 치블리 낭둔기 렉딤타다 당도 규규게 남바야 낭미도 당제 머릅 다시게 낭드윈타 낭드윈 밀릭바 급드윈기 드윈기도 말라 정신기 내드윈 규규 제라 말라 정신기 탈람 규규고시 칠레 계진기 직수 럼로타 락제 규규 롭스 티규 김산 드윈주르시 촉시 시지기 규규 말라 조구비 최고 드윈규 레디게 나르마스베 치바야 송균 체규티 차외 지덥기 비입타 낭뉴십실 당나시 총례 제국의 남수제기 각제 루지 낭로로 응외소 주부타 집직 낭뉴 체실의 흉뉴 겸니 나라마순비 치바야 주민기 제진 뒤토도 강고타 용궁기 겐지 제십동괴 롭제 차제 장제 롭수티 균된기 롭지 낭중니 나라마순비 제진 이치기 뉴바치로 동괴 김다기 주구 차도도 슈바라 뜹디앙 각돔 제바자 마인바라 뒤줄이야 춘진 치시바니 다시르기 낭둔라 도구르 세규로 교로구바마세 주고야 류제타 빌로 락시기 소리 차원 민백의 비리소 비단기 체덥제디 눈슈 충도 동규태라 치둔 치퀘스 제송샤 단이도 인소나 계급 처진 슝둔 강소 디생아이 냠제토라 이제잠니 에이 자수 민어진기 냠구이 셉슈 세덴도 동아타 자수 민어진기 냠구이 셉슈 고든 지근기 나르마 순비 치바야 독수기 니니타 독수의 산더소 독수기 자조 지베 셉슈 고든 치미촉베 랑지든 요시 창샤르 기베 롭신 시팀 롭린기 기겐시모와 슌바 량제우 예이

ཁྱི ཀྲུང གི ཡིག གི དེན་ཅེ་ཤམ་དུན་ཁང་ནི་ཡིག གི རིམ་པ་ཐང་བུ་དེན་ཅེ་ཤམ་དུན་ཁང་ཡིན་ལ་ཅི་དགའ་ཁུན་ལ་མུ་དགའ་དགའ་ཤི་ཤི་སོང་ཡོད་པ་ཐང་འཛུགས་རྒྱུ་གི་དགའ་ཁུན་ལ་མི་ཆུ་ཤི་མ་སུམ་རི་ཤེ་དོང་ང་བྱ་སིན་ཡོད་དེན་ཅེ་ཤམ་དུན་ཁང་ཐེ་ནི་ཧ་ནན་ཤིང་ཅིན་ཨན་ཡང་ཆུང་ཁེ་རེ་མི་མ་ལམ་ཅན་ཅི་ཤ་རྩམ་གི་གོ་ད་ཨང་ཆ
제기 뉴버 시직도 뒤베 계급 림베 최대한 띵제 심정 강시 이마마세 중국 얘기 주자 소월 제베 띵제 심정 강 토마티아 이바리 니동의 담미 주미 뒤리 다 죽지베 729니 중국 얘기 응마 심정 강기 통매 수준 내고 삼았다 니동의 담미 주미 고르 다와 고베 729니 외수 치조 공치어리 심정 강티니 팅럽기 수준 캐주타 인상 포장기 냠주를 댐베 팅럽기 수준 소고시 임바타 이지캉타 탕진 조니캉 창지캉 체리 캡데캉 심주 디네 비리 디네소 조준에 초바타 큐징의 차자 숨지 도미 니제급 중급 듄타 자지 징의 차자 숨지 주명의 유배 최토 如果 이게타 성이 이차 터지 비자 익수로규 청유 미리기 얘기 잡니 얘기소 남아 뒤여바이 개용기 롭다 딩중기 로메 신주 롭중기 라리엔 롭수 디지 카탕부타 니도 잠미 니슐루 나와 중이 봐라 예급 기지마 탕부 댄제 샴드 칸 카 신비에 나라야 담드 중요 봐지 니도 잠미 니슐 적지르 나와 주 봐라 河南省经济 롭다 딩중기 심주 롭중 유고 라린 딩시 면도 땡기 채바타 니도 잠미 니슐 정일르 나와 제베 채 숨주님 당기 기이 차샤기 로예 외동 바로에 루주 렘부 시비 짐든티 중국 이게 딘제 샴드윈 칸토 니르 여바리 디야 루주 이 피리 문에 쉬나 니동 담에 주미 지르 다시비 체 니슈닌 안양 총기르키 인슈 잡리 진내 슈샤 지슈 지비 레드윈 빼고 초바타 예지 지적 칸키 이게 딘제 샴준 칸 안야도 준주 챙겨 소든 난유 니동 담이 주민이를 다집에 체 주신이 급티 뒤 제시 지적 칸키 중리 간시 난외 리가 창키 안야도 덕시 능거 이게 딘제 샴준 칸 조준 체바라 칸교 남라 조고 바타 호남 신지 시중기 덕유 집에 존내 남라라 지토 뉴슈 유그 답조 체급에 라자 되난유 니동 담미 주민가 르 다와 죽집에 체 중인인 안야 이게 응마 샴드윈 칸기 민도베 내드윈 거르키 예시 지적 칸기 슌레 팅기 틴레 예시 지적 칸 슌레 팅기 이가 급주 거시베나 河南 안용토 조준 시지 유베 이게 응마 샴드윈 칸기 민티 河南 중국 이게 응마 샴드윈 칸토 땡기 제초지 챙겨 소드나 니동 주민 뒤르 다와 주베 체 니슈니 河南 중국 이게 딘제 샴드윈 칸기 민거주 태라야 최대 중외 거기 예시 지역 칸 슌레 팅기 이간 자다 주미 뒤변나 조준 시지 예비 河南 중국 이게 딘제 샴드윈 칸티 중국 이게 딘제 샴드윈 칸 시바 민거초지 챙게 접대 낭유 니동 담이 주미 뒤르 다 죽지베 친슈고니 통매 수준 내고 초바타 니동 담이 주민 고려 다 죽집에 치 주주니 중국 이긴금아 샴드윈 칸키 고몽교수 치유 니동 죽을 다와 죽집하라 대이 순외 나지 주호 니동 니슈 정의를 다시 봐라 중국 이긴딘제 샴드윈 칸키 귀남 GAF 3주 남의 토안에 유교 이긴 청시 냐장의 제된 바탕지 알리 차도도 대종 겹여버리 유교 이긴 귀남 귀지
听着城西咱们就靠唐伯了从这出于吧他大西北情绪送你呢情绪接你爬的起你的就是主顾一套靠叔叔准备起吧提到你接他的忙的他几米那么近那么那么给看你你记了他没吧拥抱你去亲密七里接你吧这你懂得面你是真意了那我这边去送去你当给给一下下给罗杰为东巴瑞陆剧及冷不西北这么多天中国一个定在相对抗度你的月巴瑞你懂你是真意了大主位请你是初年中国一个定在相对抗抗体推出来的他也以基地给南长组织于月所组属清月他能够及自所这种组织所组织卡了各地抗力当年起码了国企月巴瑞你都你是真意的大主席别去救助你中国一个我们相对抗给推出来的他也以基地准备接了我所祈求了国母巧铁中国一个我们相对抗却有你的主权我抗力存在于吧这第一你说给我的区别呢他不相对抗给区别中国一个定在相对抗体这边一个大众他得以做好进把成牛米里的一个出价开进度前年是不是这些他规制年波策略的准备期的提入经济针对其他阶级团年中华米里的基军基金的一个他外东出的人年外东把为西北界抗力安排他推了平中去中国一个马别凝聚集团前的那位第一个出席解决他人就举人了这些抗力教育吧这提到天图那位第一个村大体推磨某一别通力入苏联下着急华夏西里他中国给一个新旧重置村型瞧不得人心他日出南边连给你这点语一个定在相对抗体人与相对他听了经济针对车的具体推了平中去中国一个马币你就我马他那位这一个出街解决他人就举人他提醒华夏西边他中国给一个新旧重置抗力我马的切语你把相对抗体哪个国吧即中国一个空比陆剧的相对抗体不这边西里批的陆剧托那位屯村把他扎村边一个家穷一把变了而且路面秋雨一个他一直给这所一个压根儿给哈拉布一个所有提大你我对于西里及村大开进行研究文章如今那座的网给中国一个铁推动短剧的戏剧他弘扬积极观念这边美丽人类的传统引领浪语相对抗体组第一个全国团提军队物质签约。你中国一个批阶陆剧的相对抗体吧生意呢上周推个所理解托个别一个机密银了生意你就给陆入七多你的拉鱼。请给了我们一个盲别吹多生意给国内开进送入吧他。

ti qin ji yi ge ji gu ru ma jie kong ke long wo qi dong ha ge jin la zhong ge yi ge pi ge ge gun do ki xi zhe ne ju chen ba qie yu ti la zo sheng yi ge chung wo ta pi ye wo zhu qie yu sum zhong ge yi ge pi ge lu ju ji xiang jun kang su ba han ji ni ye ju ri xin qi wa ta di la wei qie ju ji han ji ri ji tu su qiu ji chung wei ko ne ge cha qie di yi su zo qiu ru yu han ji ri ni ji long wo xi jie la jin la yi su ni han ji ne se ju ta se ji xie ji jie su qiu ru yu yi su la jun jie mei ba qiu ru du chung wa ti ye yi ge yi su ju ji jun jie mei ba de pi jie qi ni zhong ge su jun yi ni la su nian dian bei 接到几百把的注意把他提了亚洲很多一个批解他中东物质签约西中国一个批解路就及相对抗西吧让给给成牛米的一个中年也吹解米的一书拉上去拆起面的外国呢让米的一个句把他他的决心被米的一个拿所以他比例如果是说米的一个路就的出版虽然以米的一个句句 테라조 랑게키 청유미리기 이게다 피제 모두 체유 아 중국 이게 피제 루주지 샘드 강아바 미리기 너디 타바타 꾸지소기 나베토네 저진 주다 체무 이게 타네 타동 주미 제소 주베기 주베 등도 꾸네 주그 이게 중국 사마타 인상 투급소 이게 망보 자제다 영지 등 꾸네 인신 창추바 추로 쇼부 소재기에 파르티블라제 사드 제바다 듄네 미이리기 비데 중주 최고삼 뒤럽 니슈베 루럽 듄주바 립드에 제이티 제고 뒤러서 립디에 제이기 체티 타주 라제 메바네 유베 파르도 짐주르 총무이 바리 텔라조 이게 시딘 시도타 준도 모주 체유바인 주 님규타 님바르 섬지 지소 준제 메바라 콤베 조아다 듄네 님규티 미다 미워키 용접기 비례 제단시도 조류였나 님규 루트자 조준 루트 제단시도 조류 대라 님규 다 순예기 시답제디 민남나 장계기 이기 피제다 준도 태가르 시도 지도가 제유 대하 미세 샴드 강 우주슈나 예수니 제이기 예수 조제 시인라 중화의 수준 인내게 최다 시장 인배 제블리 인내 조제 방전나 자단 처신유 티에나 조 예수 나조다 예수 모주 듬디 체여바지 링지 총진 중국 이게 딘데 샴드 칸키에 총진 당부를 내바타 수준 인내게 남크로모타 사초지 도시 응바 체여바타 Ningxi Songqingki Chokxi Borgogi Zhonggui Yigi Xidin Piyagi Lugju Ta Zhonggui Yixu Piyagi Lugju Tixin Rigui Yigi Ta Chengyu Miriki Yigi Kimzan Qimbyun Naba Kangli Ngubar Cheyu Yigri Zo Changji Yigi Suibe Ngagyun Ta Nawi Rimi Chunda Jimdin Cheyu Rigui Yigi Lugju Na So, Shangzhou Rigui Ta, Shang Girgi Ngagun Naba, Rigui Yigi, Yigi Suwe, Jisui So, Jimjun Che Yue. Li Che Ta Seng Yi. So, Shang Girgi Ta, Zhou Nuwa, Chunju Zhanggu Tugabgi, Li Che Ta Seng Yi Jimjun Che Yue. Ngubyo Tengdu Gubi Yigi. So, Yigze Tabdi Ta, Targu Yi Bija, Nza Che, Yengzi, Ngulor, Xibar So Yi, Xidendu Che Bi, 이게 점점 체유 이게 지교로 저 도교타 리제기 구이 제담소 진계럽기 이게 지교타 심주타 저와 유비 이게 징의 점점 체유 바지 이게 루주 저 뒤럽 림중기 이게 타 제이기 롭수타 제이 천대지 답디 조르주 제이 자조 처리소기 난된 점점 체유 바지 대양 요구 최진군의 우주신아 직 짐주름티 안양 총기토 지지랑고라 람앙숨바타 앙슈저지바 앙슈접시바 앙슈접듄바 앙슈저고바 다가는 신체 앙시지타 십듄바 십제바 제라 대체 지지랑고 실수 쉬마라 범나 네티가 테가 디비도 고집에 퇴전이 사고리 3명만에 사님의 발기 초주 9번에 초주 응압의 발인이 바탕
초주 시다 치가라야 빠지 심시를 치담 쇼기 유바인 퇴진타 콩신 제국 개진 신다소 미세 내주기 급소 다고르 퇴주디 응을라 지다 치기 유바리 人与对家给您谈西边点边，如果可有对接，什么话去让到俺，现在给点边的计算数据，强别动我谈，敢把谈黄埔军舰起步上了大军七八，抗边难度他妈天灭着吧，多别千年大姑天灭着吧，现在抗土把了抗军都连灭着吧，人归俺对家休息了唐林七八。让到俺级别直接了几种七八，让到俺苦肉长着几种七八，让到俺大锅里蒸了了几种汤，与我说预备来几米呢？吃顿汤，滚动汤里吃个接着下。再那么说，广东三桌天呢，天地米也有着过来，你才能够住预备。中国一个顶在相对抗，我这多种说不听言。你在研究堂中说个道理，人家呢，我嘴里真这么淘气，人家说的真好。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ng li ye gong gam sa ling ge da kang jong zhuo ling li zhen na xian xie jing wa ga zhuo jiang qi nga ni ting di li zhen zong ji da nian zhen xiu ken mi ma jia su yin de ling zhen na kui bei ling ge ge nian lam tu ni me bei su zai ge ge ge jin bi jun zin ba dian zi chu zha la dan zhuo ling xu bi nang tu di gu zhi xu yue
3: ngian ming la dian zi chu zha si yue de nga da dan da di ge ge ren bei ngun mi ling ne xu xia nam zhang pei bei su zai ge en zai zun jun zin ba xi yin si
4: ne se ai da ge na ge cha le di gong de ge zhi zhen na yi zhe
3: Ta pe rang, pe rang, soso rang ge soyo che che ta tanda pe du lo lo nishu zay nga zay chukchi chukwa re. Ta thoma ra je che na nga ra cha cha na ta je sa nyamu na ra wa le, nyamu na che. Ta anzu timzang na cha cha na pe soyo tinta che nyama re. Ine le chunju gang ne je pe go so zay di le kar so re. Ta buk chunju gang anzu zay ma zay we gyuri na nga di gabu ra che. Chik suyo jing ge pe so nye bola ko na zu yor ba. Nde yu di zay na jik tinta le. De dem da ya da tinta gang le je gabu ra che. Tijia di shugu na da soso lewa ra jike tina nidung lo na jaja nganzu ta ngima nganzu nidung kong la da jik sujun ki pepe soze inere la jik nganzu sujun ki soze ki tola jik diba ta tongdo da yang jik sujun ki pepe sonya tinte gundi la gandhi ra jik shu jik pepe la ta jik soso qabu yuwa ba da jik tili gyunga chiye lobchong chanzam chiye son jay sujun kong la tuksi di chayabri ta tina nidung ki lo na jaja pepe rang chung chung minzi kong ki tinga yuan zhang yin jayman lobin chambu gyan chambu chile la gundi la 당한조 가르도를 지조간 랍작 민기소로 체제표면 러시아 장비
4: 아 맞습니다.
3: 표면 장비 유리는 나 차샤나다 디나로도 차샤네 직면제 토가 조야 이내리다 면제기 딘데강라 갱라글로 다리시 야가티바다 면도 터주심보다 갱라 튀는 그림은 랍작 딘데 지조간 랍다 속도 아리
4: 아 맞습니다.
3: 살치 독시 디체제다 면제 다지 간조 표기 다리지 디겔 디스 디스 중어로 중요해 되다 갱라군들 로브 쉬베 gyurim nam tindar haji chung. Hine chan nidung, ta sumishi diwa na jik sosu ta pyumeki, anzu ta gege emji tindar sewa mara, tindar haji chongzele tindar haji chaya jik deyegi samlu raji. Tome samlu tindar haji re, hine dhubyo soyaagi samlu tindar. Ta shuhu li lik lik sewa mato jik, ta sosu chila rangche soyaagi samlu tindar yo mara. Ta hine le di shugu diwa, ta anzu mi emji chiyaagi tindaragi kharasu ure, ta yego ku chimnu hine re, tindar kaangla chakin maangla maangla tamar tamru da, anzu labda chima tunba laki edo jik tindar medu, emji chita mewe sarachi. Ta hine zo tangbun sosu jik soa da jik tindaragi chaya durang, boyo di duksi. Nyedong ta sum shidi ne jan diksi diksi ra duksi. Ani nyedong ngay lo ne jay jay ta nungwe su tila rang jay jay duksi. Ta laza la kang bata chunju jay jay duksi bo su duksi devri. Ani so su. Yab didu ina ta ringne gi, chujun ki ringne da tinte gi samu da tinte kya yo ma ri. Ta so su jik soa di jay jay jay tu rang duksi di jay avri. Ta di shugu di ne jay jay din. Jin nganzu bo di ta nganzu nge ma ti jiwa li ta mikse lo zay si nye na suwa. Ti ka du di ne jay nganzu pe pe bo di ta mingda da ma su ne chenpo shubu cha avri rwa. Chay du zamba, tena wata di pepepe di jik chomra jachiru chin, jik tonan jiga maangru jik du zamba, tena shine sozo rengil chashane da jik ngumi rengne shu jasane da jik tindegi da ming maangbo jiba shine goro maasong suyo cha, tena nyedong chuk sum jubshi diba shine ngumi rengne shu jasane da ming ringe ha kobe sar chayabri. Nganzu pe rangi di kelaya da maasong na di nyedong juu lolo zubri. Nda nganzu penchon nime nano songdo chayi gongsi. Ta di tangbo zubi yagi gyumze rang chayane da duksri. Nganzu tangbo nganzu songda di 강종 감상스
4: 아
3: 강종 감상스다 디 총다기 민디 나냐 당고 디나므레 아주 다 가져서 그래디 변종록도 좀 교회신이 좀 볼게 동을 상다도 좀 갤라게 아주 다 강종 감상스 얘기 민디 나무 메시지기 돈도 강종 감상다 단다 님은 나눌스 얘기 다 아주 총다간 부위 책들이 갤라나 다 죽네 뻬디 디체브르 인지민지 먼저디 즉 총지고 된데 그 삼로마다 말다 수준 그린네 즉 균지 체백 된데 그 삼로다 심숙 된데 지장 제체나 난다 요 말이스 독수순 갤라기 가라나 갤라 근데 당에 막 당아르 리부 쪽으로 지체면도 그냥 즉 교회 신인 언제 된데 갤라 끝나서 망부지 절로 등류 다 있는 아래 신세도 접으셔로 와 접 된데 계신 김에 답을 접신자라 하지 다 뒤네 나라디 메모링네 수사관 쉐브슈브 있는 팀들이 이제 니도 주네로 와 주시버로 되면서 표기 첩체정에 표기 좀도 망부지를 심해 주두전은 먼저 다 링네 챔베 되와 경아 건나서 망부지기다 지난 도스 메모링네 수사기 준진보다 다 딘데질 뒤체나 토고 주체 니슈 주표는 야구 용서를 이제 태랑 내가 제단다 딘데잖아 야구 용서를 이제 토치 줘서 도스 디나 이제 니도 주시로 딜라 카도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대가는 배 의미를 내 수시하기티 잡든 존재도 마선에 독시티 제압리 다디 대가는 배디 제배 죽을로 당하라는 사사비 내는 소 최초디 단단 내가 신배된데 지에 딕스딕스 지유 이내는 소 최초디 나래다 삼로성 말에 삼로다 지기 깡 최초디 배배 소자라는 사유 상에만 있는 아래는 고주고 증언주 배배미 창문로 볼 수도 전 다 디가라 지기 존재 규미규미직이 지기로 봐 다 이내는 소송으로서 배우고 나올로 주제로 숨주주 두두 대주는 나를 대행되는 배우고 내서 원래 가장 표준 사고다 된다 제자세에 김제 가장 아주 제지 개념을 찾아내는 땀이 신부기지 존재 된다미 여리 여리들이 있는 아주 표고 표디 단답도 다지 표 코라나로도 스테디 그 진단 등 아주 쉽지 모든 침모도 비서라 이제 면로선서 달라고도 님마 있는 아주 가지 고금다 진제 그 표기 전대기 조수 이제 누가 근데 유두지는 님마 아래다 진제 개개망도 근데 군요요 이제 이내래 차고인 것 진제 독스 제제 스텔로 정도 진제 주념에 그래서 다 가지고 그 배우고 배우서 조사돼 달라 조치 조사돼 다 이게 막 경합은 나도 순주 시순다 대강 하고도 다 아주 경합다 배우 수리럽도 전부 개개체 뭐 이제 다 주고 경합들이 다 가서로 배면서로 대바 개신이 다 견도지라 경합다 말에 매생면은 신다 그린 전부 쉽지니 다 마신 받다 면제 고리니 가바이니 경합을 건지시 배우도 세번에 제제 도스 건지시 경합이 독독 채는 야고 아리스 근데 이제 직소수 달로 니슈스 지기다 냠뇨요마 이제 조금 제제 얘도 니슈로네 제제 카지 사람 라인 디젠조 카지 사람 저를 봤다 님은 아주 배배 배우는 카지마 내기 맞잔데 마 숨도 치고 와리지 카지마 당 아주 있는 약속을 드지고 와라 제다 이내리 디카지 마스 제제랑 같이 사람 찍고 그 벌써 이제 된다 말을 봐. 먼저 배배도 그 제주 소디다 디적으로 와. 배우 나로 그다 줍자. 전중 그 지신기 리킨데.
4: 나네스.
3: 요야랑 전은 죽주 쓰지도. 다 디라네 파 저도 슈추 저도 슈 디저지 요서리샤. 다 가지는 숨주서 여리 가지는 이슈다랑 여리. 고딘데라 제제 디다. 맞아 다 디제베 가수로 균전바 제베기다. 현재 많이 전다 가지 사람 인도 배우디다 단다 디제제. 다저 배배기 가르쳐 오래 뒤 공라지 득치치치 도스 동의다 아니 미팅되지 다 배배배 나오는 진짜 고요고지 주배 좀날 고요고 된다지 도와 대한 아주 배배배 되다 주무 망부치었으냐 야가르쳤으냐 메디데 나디바 된대도 안 되지도 디바 안주 미젠 젠난 게 이내리라 야 계지간 거 배우 카지글 배다일라 공 추망부 챙겨온데 도바 아주 그 지단 공토시 잘하더니 예선을 때 근데 봐 근데 지금 뒤에서 단니네 전에 윤준부 지금 있는 차차는 다 뒤로 봐 기도 소정 제야 돼 기도 소정 제야 될 차차는 단다 버돌로 차차는 담이 수수 기도 소정 제바 다 부다 보면도 직진제 망부유 망부유 디 나왔는데 배전 잠시는 단능한지 별별 소재디 나왔는데 내가 진이 보면 망부 쉬워하리
4: 아
3: 이내리 총기다 종다 직스냐 되는 잡준 윤진 뭐 보면 지에 영아리 팀에 대해서 비행이랑 아주 보면 지 저 중이서 대버리 다 소정으로 제자 딜러도 스파칸 수술 랩도부터 이제 지금 랩제다 미란 차차는 대닝 대반행 안주 뒤에 가서 우리 종류 백미밍의 수자 잡진 연전부터 이제 추우리
4: 아
3: 그거 딘데라 지리
4: 저거 디단 안주 미기 님의 규규를 봐라
3: 저희 단단 안주 균주 제대 망체 님의 규규리 님의 규규 제제 단다 다 독시 균진 장나 독시 다 총계림 벌 수인교 직다 종류 벌 수인교 숨유 다 디제 숨자로 에그래 소정으로 지체 된 반주 럽정으로 지체 독시 디첸조를
4: 아 알겠습니다 안서 레미 같아지나.
3: 다 단다 뻬소냐랑 레미 숨주예윤지. 숨주예윤 다 티나로로 뻬소냐 다 종녀다 다 종례칸다 직 텐니 사과도 티 단다 티지유 로데안 총스제다 장지 회의스제 티지유 하르소르 차도키.
4: 아
3: 송제변 티지. 엔 티나로로 직 다 제리로도 니 숨지제 내가 진. 엔 건도 디제제 다 뻬라나 숨주예윤지. 단당한 주다 가르소르 길레와라 미 업주 독주 여행지 어디 어디 어디 디나로라다 라프 전부 통조 예쁘고 숨 쉬던데 요 대제 전 건설사 전에 직다 소소 미 직심슈베 제도 가르스고랑 아주 다디어바 맨주 겐주의 직세야 겐주 링아 저바 뭐 되게 뉴 테라지 제가 지금
4: 아슬슬 게나 더 데일라이 먹고 싶으면 되게 점성서 봐
3: 원 다 점성을 차 사는 안주 다 가르스로 대마 당부 당부디 행행이 동 계획으로 직진 배시야 티네 제제 다 가르스로 점성으로 줘야 돼 급디도 뭐니 사선도 줘야 돼 계획 좀 줘보래 해서 가르스는 안주 타마 시안 저베 줄은 나는 차차는 탈 버퍼스 투르샤잖아 너 녀무스네디 하마고냐 슈부도 민망구지게 그때도 먼저 벽에 나와라 티지어리 님의 견숨생이야기 다 현재 쇼감치 티가르에서 티나 버싱 님의 버싱체 벼셔체 벼체 디제스 님의 견숨스체제 도스 아주 냠돌 틈디지스제 중고하리 티인데 민망구지 편에서 용 버싱도 야 독제 대도 스네부 트머라죠 님무시 저거 마 되게 좀 근데 지녀도 아니 엘레버지다 대세세다 민도 신의 엘레님의 대세디제 아주 팀이 삼부대 중요다 버그 거들로 주티제 시테니 신의 버도 시에 된데 대사 다 된데 제 기슈불 아니 메타 진간 저 중요 룽디 레고리 중요한 년디 레고리 다 대바 가자

0: 땅에 요 말이 봐. 좀라 딘데 인도선 타티오 디케 좀 쇼그르자. 딘데 손다 탄다 강 체중 먼저 뿌 야가 망제 디제제 다 슈글 먼저 다 수준 그 링네 가르소레 타미 탄갈소 망부 요데 이네레 타단다면 사사나 뿌 디잖아라 마직 그 님을 이제 배주 당한 게 된다 싶은데 놓고 슈구 슈구데 디 도슈 첨부를 차하면서 디체도 된데 지 당 안주 가르소레 야가라치 공토하듯이 근데 양지가 저 이제 제주기 추제 냠토하는 이제 그 미배주 당에 그 버직대 먼저 표배배 그린네 기타 닝주를 저 말에 어디야 딘데 디치에 그렇다 토르 당에 토할 딘데 다 내가 깜다 디치기요 디자 뿌 던자가
1: 님 좋은 사샤빈 야 뼈서 님 망고 민줄 에
0: 다 님 좋은 사샤빈 단단한 사샤나 다 뼈서 님 망고 쇼보요리 망고 요리 다 팀 팀에서 지기 단다 농부 망고 지기 뼈기 단다 아주 슈퍼 추다세 줘봐 농부 망고 지기 쇼요리 세야 시기 이내링 다 팬토버란 체제 디 문제 기타 가르쳐 먼저 다 현재 그런 신체 이제 전례 강의 땅에 있는 단들 농부 산달라 기 유연하면 안에 내 단다 돈이면 이내에 다 가서 대바야 먼저 가르쳐 벽이 지금 매별 그 벽이 다 뷰제기 강의 직 수도 와제 예용 직교 그 뷰제기 직 수도 된 농부 산달 근데 두 숨녀 잡고 두 단대면 사실은 벽랑 메인 벽바 요발 먼저 벽바 경화 된다죠 징그리 다 먼저 살자 나올 차샤나 망부지게 구자다 딘데르 티 양마체 딘데 디지기도 와 벽바디 다 단님이 제주 조들 다 벽이 벽소 년년마 배샤샤나 다 벽이 벽 루주 강고 벽소 년 군데카 이네르라 디싱이 양 벽강 카 이네르레슈 벽바디 먼저 님은 님 쇼파스 그러와 벽바디 벽바디 찾아로 님은 님은 먼저 님은 퇴네리 예 단다 디 벽바디를 찾아서 안주 땅 벽소 년 이네르 안주에 퇴는 요그리 퇴는 야 뉴제제 안주 안주고 다 벽소 제다 소저지 종로 여러와 종능도 유두전 튀는 유제 망조라고 하는 독수 유제 뒤쪽으로 또 양이 그 뽑아만 유는 여러와 당한도 가지 구금다 된데 그 야가 돈도 남다 뽑아도 용용리 또 이내래 뒤 인지 민지 거리 띡띡스면 용고 말이 다 뽑았으니 네 님은 무슨 야 말이라 양 차부로 지글 튐배 추디 나로라 당에마 수준 그 시수 전에 튐이 삼부적이 된데다 도링 된데 두세 디린의 추디 나라 야종 배류로 소소자 그리 용처명스 된데 까다나 여리 된데 시수 여리 여리라 단달로 차서는 튐배 추디 나라 야종 배류도 이제 요 말이 속자 릭티 뽑아 달세 단다 뽑아 달이 얘기는 아주 슈퍼 추다스 그 슈퍼제도 추 다른 거로 티 인도전 타디 아담다 딘데 얘기 디니 하나 갔다가서 도지 스타디오션 저리들 딘데 얘기 해줄 요탁주리
2: 권도링게네 셈바 티니 님의 표표기 기급 준비 균진바 딘지 추라라단 졸린 슈비 난도디이 티링기 중앙롱친 인진지급 리공 표결롱친키 강정 졸린 시비 레젠비잠 타시기 샴라 모두네 디글롱치 리공기 치리리젠 샹다 카남 세노나
3: 직균 속배 도시 땜볼조
4: 양균 렁부 사바람 베베균

0: 而铁棍块儿越切不塌。这个春节看起，老君卷土白瓦，清气女居双肩栏杆提杆拍成米板，招往七星雨。创业塔创始组织年，女士团结牌塔，团结七九年，满足不切脱动牌。下面敲卡起，女士集体前年，提着三不团圆。大级别七二年，新疆有个人感觉密码是从三月上旬开始操办，老阿前九二年过夜不足，级别决定作为三月用者从头听九遍套。下面创业期只有艰苦话，新疆小区期定为创业银别，下面创业期推广农银别，三空期立即谈，明三期推广期立即是初年。老阿前就是别人社会期团结人谈同伴，老二七年加起古谈长春古黑山牌月及我最切不是，老阿前就阿别人推的谈典型。女子节期，最强点不用话，前年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谈，三空变作白菜土味配件。屯门出口节期，财新喜谈，变成做中期，美菜点不做不谈。我住了点年退入期，七二年的吧。三对了，点年推中团建，他最切不接切的。天山东路数白菜土味配件的路，三不是中的是。下面创业期，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店铺组局，来团客期做港图，持续太久前年。家用期，美食团结亚团期，别团创业期，事业期，国强军团啊，张二七不谈。娘子丁十期，美食团结期，娘叔谈。西餐女期，西人最强了点年，团结点零谈，西团离别期，只用偏见的那么多余。因为罗先生，后面创业期，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十多单位来团谈，西人当主讲谈。西人最强年纪顶十七个模特规定当年，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十多单位罗素老林去特色谈，年龄点内艺术专业专题，人卡美食团结别生活出的九面积给新签约。平均拆建两千个别墅区，出租一处谈。新竹马步社区加谈交通路，店内均能建起，今次团结谈。徐龙路全区别墅，人内如果建起七个别墅，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民生所，定设数据规定单元。下面创业期跟我谈，今年重新选拔留学生去。团结两岸团结十米牌，立即表白和美意。印度美食年美食牌军情谈，美食年美食牌创建期特困难体育。第六大学堂部和美意拉雅，该用期美食团结亚团期别段创建对不是。基地地给青年体力和美美食卡给忙错错推梦托团结别特谈，推梦托台阶空别。屯门托天热天气，超速赶不及去，新段节日接送不是。下面重庆奥运天刚去，书记选拔，重庆日益无疑。俺村下面第二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店铺组别蔡新堂，每地给我去过。老俺村转个别姓，下面一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模特店铺东都贴，做港图。今年变作批改堂，基础最强，忙出改良节气，巨人起步跳板切的。中华美食集团筹备独席堂，西人当主讲堂，西人最强年纪顶十七个军前面板，跪地当我堂。人来了的年新疆了，偏不多个跪地顶十当我。他忙年纪去，美食卡团结去，忙是点多大年，创建西部。多数集团去，中国南北挺热天气，女数短边忽大切国际送不是。团结了，店内最重去，忙是点头当我谈。团结组军批改的借用了，跳板签约金。小板巴里坤哈萨人工总去，地国卡去，来团明年，俺是你军点去，过些切不走的。冲上去年定价去。 ngwemi gengye tesir ta, mangso gi rishu nyenbar gyu di geda ta zuishi ta. Nyenke ngwemi gengye chungza nesi kengtuk chebshi.
1: AI 주민연주 투럽사비 고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슈벨레 첸세도르가
0: 티니 모투 편조 시즈 총기 세트 슝레 칸키 림봉종 치와 총조 자드레 튠수 카키 루빈 딘진 칠레키 꼴괴바 거주토 망초기 강에 세조 딘디 치구시 쿠바디 세능그시 니동갸미 니수쟁을로 표정 시즈총기 시주 슝레 칸기 레치바 딘진 칠레키 시림키 레튼라가 신타 망초라 학삼 수미기 제와 장토 리구타 섬네가 렁구키 리수체네 림봉종 치와샹 치와 총출규디 튜유 로지기 총솔 자들레튼 베구츠 디니 덴진친레키 라양 시림도 균네 총솔 자들레튼 낭슈부시 임시 체와 총즈 죽준 체지르 쿠심 덴바타 쿠유 짱들리바 망스 법차바 유미남 조셈코 제유 로지기 튜츠나 덴진친레키 사제틸 제심 서무장네 레튼 베와타 타자 체와 총즈고 링급 공기 제와 총주 쿠류지라 망수 티웨 레그유 티가 로치레가 타 초월계 유비 년가선에 정이 제와 총주 차세시도 지기유 지숨부시 광기 통말 총주 링급기 두기 초월 남바 티심라 덴볼 니유진 랑골 총주 올린기 권잠토 조마타 유미츠 가장제달 준비타 통말 립급기 심체타 균은미비 초난티 미발 수범마세 콩키 시진토 시초부타 망초了 샴디 수위 통미 섬두야 덴두당유시 청두 서치수 조위 광무탕불 덴진치레 투주신 볼 니쿠미부타 닝니비 쇼발 콩키 망초기 닝니와타 류기초바 망초了 투기진토부제 지구 통매 섬둔기 체시 청조 올린기 외세 뒤에 내수 자와타 人이타 청조 자대 루미초 턱다 발송토 망초기 기배 안 당불샤네 디가 용급기 통매 섬둔러러 댐불미바타 망초기 지구 추세수 미동어 치구배 낙주님부채부시 청주 내추타 미망기 섬둔 내미 콩도 추부차지 덴진치레키 레튠슈카기니치니 샴규체바타 투장토 제치치발규니 총미타 제추뮤치슈바타 콘주심난키 리슈니바마세 미창시제민보 툭주강제인바타 튠기타 초외내추강제인바 강에 강다유바제 창마 人이키 류자레게 락팀난구 유브시 델십기 편제치루동치 레튼 슈카키 무주뮤치 데십지미 차산시 주구체바타 데십지미 티시림키 퇴무탄 참바타 꾸주정신 챔부된 유배 림봉 종우키 당인체바마세 종 용수롭종 캡디에당유 데십치지 덴진치리키 산에 티게 망수 법차부유나야 시비 총주주준 태문진 세부미바타 유수 시비 주중태 现在 忙不念于不说, 西多穷而西, 空气, 重新台阶东牌送年对归了,拉索体位对归不他, 苦游气, 南北离俗东华坛三边边缘虽对你, 面土秘书我西应不三不信的于不是, 铁地, 西边点别, 重组组军切具体, 重组家对气, 做年来吞了自由, 切我想起, 陆月看起, 只归宁不他, 냠신키 내튼러밍네 콩키 튠졸타 콩심디첸타 디튜 후다체디 시주타 멍웨키 갑귤 쯔린체네 청주 루규 캉초용네 설귤 림볼첩시 타제 청주 루규 캉티 남바살갱토유네 청주 피게기 첸시 차장 얄차토바타 培育起人类共建土域，提炼吸气空气，创造性别级别小区每单位千米内，扩展起性别别的抗超越内人不有关七八谈，别的天空透过长度动画，别的大陆起可有历史动画，创造性别绿洲抗体直接拿出规制七八。创作性别梦溪之谷透过长途动画，创立出三百人类错误配送超速动画，面对社区不再投入动画界切不是，创作而加对切板三年头破不谈，前往外中年忙错给生产谈，今年四九年电竞成立给大多数别改制形式，况且拖到牌送图。列级别列团也不足突出，忙错给新南常用给出几起净土板一起点不起雨。罗辑人工给超忙不难，团工专门扩大切的，这些什么忙出乔王们，参谋也不足雨。今日退宿阿东前辈也表了点难，况且蒙古国七段学生特殊切的，兴趣要切那错女不谈。蒙古国去年当年不利旅游的金门团结了人民七不是团队结束空气国提出他们身边面在外所尊领前年总空气面具日记开间创作文件面具学术主板电视七不是滚个小级空气来团属卡给你提的滚气出击级别机动采取兵力长过群切提他们独入前的聪明这不是咸阳空气人力气外国年国体级学生团的聪明人民啊素不大些切不谈刚年有别忙错了成绩切不马赛巧我穷杂了点年忙生了出击金鱼团我日日谈巧我我日日苍马南色有为采取乐器迷江忙了这些什么江鱼创作而家对列团属卡给入兵谈创作而家对那个当这部书记电竞成立起当足够了点年创作而家对列团了你之前的列团卡给不再拖入谈偏着切入当我时况且内阁党支部了点年创作而家对列七班经别听一些吧把证切不谈与南建起国内你创作而家对国另西不所决定作为七国别我时
2: 扩了地拖了没通知了解决咱们错话给些月现在民主为其他你体会一样非常穷所以南北托年做剧团所以南北托年艰苦的话所以南北托年酿酒所以南北托年踏足所以南北托年改心所以南北托年普及文具的制度别不起铁蛋酿度中国第一人一个南北托年天热间温度就完了起中国南北天热间中国南北界的别不起
3: 南北的天气和各个南南年中秋看到天界年三星半年中央密码关于龙天列公的破解展览仪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六种吃短剧情
6: 六种吃也更有趣
5: 六种吐词
6: 六种吐词
7: 在现在为陈卓林给公开上其他人谈的生活作业题呢中央龙天年轻人积极不能攻击培养成长头骨的区别罗江对最级别其实里程是我提供给里程做强修建并不加出现 天地里在那鬼别母体节那么灵给错了习近平给退入三倍中国开军天别起草人路给光别罗不中几顿西

당긴 구치 켈레 미제신 메바르동웨 미윤 주체시 난츠 당 체기제다 팀 체기제 제베 내된티 시먼주바제 세원니 당이 시경기 차진시 인병원에 시에바타 당기 시경권에 당 구치기 권에기 문에 시에바힌 당시 전주카당 구치 레제바 소소로 제자도 체네 시에나 녜바르도 쩨팀당 쩨팀라 궁구르당 지손 슈고벨레 당인세네 장가 되미 쳐보다 당긴 구치니 미케르긴 외네 담기 팀섭타 왕기 팀는 녀초 팀게제 제비 카야르사 제미 쳐보시 짐바카기 당전주다 짐바카기 구치 레제바라 차촌비나 원제 탁주 제고만이 왕트 체기시 팀 체기제 제비 내된디 인라 티니 신주비 체니 치시 Rinpoche Tangzhenzhu Tang Rinpoche Ying Guzhi Lejibie Lagi Wangzhani Tang Tang Mimang Ki Zewa Yimbata Tere Kongwa Yenyun Guinne Cuega Yubile Kanga Jinye Ki Chungge Du Jue Chobo Ximayini Timgyong Lagdar Chigyuti Zawa Jueje Ki Tepju Chedi Wangzhi Khorgyo Ki Jiglam Jagwe Xing Zin Kwe La Sun Kwe Bata Sushi Ki Jetim Tingi Zemo Zeche La Zina Tere Jetim Ki Cheba Po Nyebashi Nguenze Jetub Chigwe 당기 구티 균균 치바니 부직자 메인바라 녜바르도 당기 팀조랑 구티다 팀달랑기엔레네 팀진라케브교로 네티디 팀송제 제비 땡기 제자 동원크 당기 초요네 팀달의 계급 경교로 지규 지규긴 구티 제바라 슈넨 계급지 당기 구티니 팀달의 계급 경우에 구림 용다 초소소로 라다르 타르침바 용교 겐렌 땡디 제고바다 당기 팀다라 계급 경화는 구치 집에 누바다 추세 균제 매바라 토디 동구 팀다라 계급 경화다 팀다라 시완 경화 팀다라 신진 집어제 지교 제급다 당기 경용라 직동다 초경지의 튼조 집어티 미마 투조다 시슝 시주 다실리콘 지주리콘 십주리콘 제기 팀로다 전진다라 기능 주진 레가 배웠다 지교 제고신 당기 미말랑 구치 제디 저팀단 저팀 댐뱁 제바티 정이기 녜바르도 저팀단 저팀기 켜공수 제고 배워타 지교 제고 당긴 돌로다 팀고기 리림 규디 계급긴 돌로로 교르케부타 당 전주기 원조 제피 외미 강디 팀고기 리림 규디 계급다 시완 리군기 구치 미나라 교르케보 계급기 시완 리군라 데네 당기 계급다 지소랑 구치 지교 라다르 제케보 망조 직두 람루기 자된다라 계급기 왕자 송경타 당용단 계용기 튠지 지규로 송경 제캐부제 제구에 초용네 팀다르 계급 경화를 예바르도 구치 레제바시에비 각제 용셰된 진구에 안주 당기 팀조란 구치다 팀다란 겐리 팀진라 갑교로 네티데 팀송제 제버니 조 림바카긴 구치 레제비 십제 자주타 레가 규데 튼신 문규르 제바 임베 콘즈 디드윈타 최심 자주제니 초연의 팀다르 계급 경화를 구대 동화를 차츠나 뒤니 하장 첨부대 부시시 구티레 제베 니바르도 네티디 팀경 공구르타 제팀라 구슘 제고바타 제팀 시도타 제팀라 니바니 괴신 제팀 지송다 팀경 송급 제고라 팀경 섬년다 팀다라 차완 줍고라 팀경기 삼조다 팀경 제단 토네 교르체 서베다 폐결의 구이디 개와 동주 딜린 순경제 제비 윤다 무투네 치르동구 팀지 팀경 팀송 팀주 제기 미구제디 자주응외기 토네 지소 용기 내티디 지소 링루기 팀경 인도 다르베 동화다 지소 링루기 팀경 링내 주준 제바 미마 망소기 제팀라 닝타고네 궁구르다 라삼 남다기 대묘 지슈 파르메 치르게 제제디 미마용 지소진루기 팀경라 락삼 남다기 티구르치겐타 장동아 지소슈켄 로덴 규르메기 숨겹치겐 제수 규르와르치구 테네 아나말링게 소로 계급 탑주기 말라타 뉴베시지 치엔 주코베고라 모르슈비나 계급 덤데니 남양 변조타 마드윈 튜몽기 진율의 튜비엔 제우시 변조 주튼티 계송 주튼기 시제 갑데이마다 계송 주튼니 장게 팅접첸도 규르웨 탑주기 원겐인라
계속 돕슈 때 벤저 모에 돕탄

참부 인구에 텔렌도나 벤조단 지소 피게 용화라 도브단 템베 텐자기 긴수 튼저치미도 없이 제자니 바르토 기급기 지고 특준한도 피게단 텐자 초니가르 다도 지고다 벤조르 주춘다 기송 주춘라 체리단 튼바라 지규르기 차르고 최고라 시경할레 최와다 지방할레 토와 추세 응할레 토와 체크 토네 망망냠제 용화라 구대동고 역시 Tinte chebina, benjor peke tongtaan pojur taan, benjor drupzui likur chebara, kuite tongwara pendo yub taan. Kegab ki mokchu ki, pa ngay topshu taan, kesun topshu chir tongwara pendo yina yoshi. Mama nyamche ngaan peke tonggu te, kegab targe tongwe chetab taan, mokbun tomten tong zuchun chebi, topchu yinba taan. Te miyu teyina, shiji chengi kegab ki topchu ki mala taan, nuban zuchun cheche. Kegab ki kebkong ka ki tabju ki goeba shiji jendu nyamze taan, tabju ki tungun shiji jendu jikji, tabju ki dobshu shiji jendu goejo che rimshi ngunjur che gitishi. Mangma nyamze yakzam taan, gyokzam ngaan beche, kegab ki ngwe tenne mangma nyamze ngaan pege yungwara gude tongwe jikyur ki nguchi taan, mokbun taan sanne tunchu, kwego nanze tungun nyamze che ki lam suenzuk taan, mangma nyamze yungwe zanzu to taan mala taan, Lege korkyo mala, si ju lamlu mala je tuisan tu taan je, ta gen chan xin kyebkong mala, pende che we, mama nyam je ting sab ngaa pege yong we, naitan si ne, chungko kyo si. Mokbong gi jiso gi buita tungkong ta, ngaar yun chumze yu ce, be ju je kyebo che go ta. Gesong mokbong gin zu chun ti, ben jo taan jiso pege tong we, mala nang do nyam je ngaar le tam cha yong war che go. Sanay ki ben jo rin zu chun che be chwe do, Kiesung ki kwego latar che kwego taan. Rangto nga penjor ki kwe tsui likchi che kyu te Kiesung ki kwe tsui tuisan tu tungki taan si tunbara jikyur inay che kwe yoshi. Mama nyamze ni kyebkong yangshin si gyun che la nang dun mawa si song zang ngibar to zonay kyebkong la mikde che shuk dun kwego taan. Mama nyamze ki nenzhen lecha taan buylik lecha inay zuhu yoshi. Mengshi jikun zuchun taan Kiesung cenze so le. Gochun tikche nyutu, shenden mina sokyon, mokbun gin gin sun jizo chendu gyurwa so, kyabgun gi, mama nyamze la pa ngay topshu chenpo denpe, sak zhangi tungkun chukbor tongwa ta, gochun yagwa che kwe pata, pa zhangi tungkun kuchi yagwa che kwe. Topchu chenzo gi kezen sarba zoylen che bar mingne, suygun kyabgun gi, nyamze ne, sardar kyabgun gi nyamze su, kyage che bar gwede tongwa ta, kyazu ta, bar nang, zhagya, chechini, Gengwen, nukong sarpa la sobe kebkongi sukshin dung gyurbe chenzo nuba toru taanche. Chongman shijik taan, tunjur ngaan guibe, chonggyo ngaan pege che yongwe, sardara kebkong su, nyamze ngaan pege yongwe, nambashi chabar chigu yoshi. Ngan zui mokbu ni, mimangi mokbu yinba taan, ngan zui kiesung ni, mang yonggi kiesung yinbe, kiesung lopsoro shunen kya kweba taan, mang yonggi kiesung ki tuxie chiru taante, kiesung la simkur taan, Kiesung la kaxin, kiesung zuchun, kiesung sungkyong che chibni, jizo yonggi samlyo ngunzin chiktun taan rangdo ki chachu dung gyurwa ra chiku yoshi. Kiesung guilong ma la tuisantu taan che, dobdan den la, sashin denpe, tingrib ki, tansam taan, gyazo, kanyin sumki, goksung zuchun hurda chibi taan, mao mokchu ki kega lentubi, kiesung ki pangye dupshu chir donggu. Moksi war taan, mangma war ki tunjini, Kekab tomjor kegyu taan, mokbun tomden yonggyu ngi ki, jikyur ngungyur chebe chebsi ki, ngensung gechen shikshi. Maagi maala kashen chebe taan, maangi maala zikur chebe, sijin tenbe suygun shuk chenbe tarbe tongwa taan. Moksi war taan, maangma war ki mingyur tochicha dabiyun jewa sammi chebara kongbe taan che. Chunggui pungdun taan, mokbun tomden ki pungdun ngungyur cheche, dubshu chenbo jikri chiku yoshi. Tine yang nama lingge tsoro, mege yongsu jikyur yonggyu ni Zhonghua Miri ki keben nansi yin shibli. Kegab chigla lamlu nyi ni Zhonggui kechun tenbi jito rinlu ki sardu lopchen shi yinbi korla ngoda shubi na. Kegab chigla lamlu nyi ni kegab ki shizi kechu shi yin shi. Tine jikyur ki kegab nanggui to kegab ki jikshi tsoro jito rinlu ki lamlu lagdar chibata. Segui cheta para chimdara maze rinlu ki lamlu lagdar chibata shi. Tini ngar chung ma nyongwe sardwe rinxin tenbe chasha chik imbataan,
원체기 미식이 첩시 라렌트에 대내 중용 맵식시 계급직라 럼루니기 럽치 공부타라 샹간다 아먼 시웨한 칠로 중웨 루기토도 쇼르웨 사자 칠린치 거바 녜바르도 자고 텀진 집에 녜쇠티 교로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중국의 기지지석이 내든 대지 탁주 제발 덤비 섬시 서버타 주시 서버 중화 미리 긴점린 시드타 폐계 형화를 표외 레게 서버체 인신 테레 초 담제 캬소르 법 더비 개체외 중국의 로트인의 지역시 샹간다 아먼 메게기 판트 로치 계급기 최경 말라나 갸르트 추이진 메게단 투몬토 콩벤조다 남양 카미제외 양신 갸체외 조람토 규프시 계급직라 름루니기 시주호 샹간다 아먼 믹세 신신쿠이기 체드 장경 왕차 옌렌 강레 중유부터 본다 샹간와다 본다 아먼 바츠 랭김 장다 치부터 침다라 장완다 망주의 기원 야첸보르 주신유 샹간다 아먼기 벤조로 덴병한 파는 용어다 지조별이 니르신 초보를 유라 자샤카 초용네 얇게 중신 메게 낭로 파르기 인제와 나레 틈섭도 주신유 리리카 기미네 계급기 교체 고체다 팅럽체도 교루에 조트나 후르다슈네 케도파베 제제게 진조신유 계급에게다 미리 깨달 용외 차라 본다 샹가바다 본다 아우먼베 이딘 삼미체 바라 체르조다 계급라 머셈다 로가 초슈 삼미체 바라 체르조신유 계급직라 름루니 라렌체 바라 점리 용기 케린베 좀제라유시 계급직라 름루니니 루규기 슈도 샤베 샹가나 아우먼기 내든 탁주시베 주시 약슈 임바마세 샹가나 아우먼 칠로지 유진 타게타 딘리 용웨 럼루기 꾸지 약슈 양시 티니 라다르체 투바타 줌나 줍초바 미심 구투바타 게도기 뱀 바로체 임바 퇴응을레 자주 세프충 요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타완 내든 탁주체베 시제 제초 인라 계급기 지규룽은 줄체베 제답 렉슈 양시 시외 지규룽은 줄체베니 본다 타완 바츠베 중화 미리 투몽기 케벤탄 투임베 nganzuil haksam sume ta hurda peta ki shidi chikyur kin dunjong zunen jenye si. Kegabchik la lamlu nini mishi Taiwan ki ngoyo nechui la sikyong chepa ta bunda Taiwan pe keben ta sudi sungyong cheche do dunbishik si. Taiwan do kegabchik la lamlu nini ngunjur chepa ra Taiwan ki ngoyo nechui la samshi kangli chenye yinba ta ngonyi ki liri ka ki samchar ta chuishi dulin kangli chenye yin la bunda Taiwan pe keben ta zidong la dādō kānglī kiān jīnyē shī. Kēgab kī tāwān tān tēnjā tān pēkē kī kēbēn gīnlēn chī bē ngōn zhū chākien wō. Shīwē jīgyūr chūng chī, bīndā Taiwān bē jīchō lēmlū tān chōwā kē tān sōh lā jīnyō kānglī jīnyē yīmā tān bīndā Taiwān bē mī kēr kī gyūnor tān chūlū tēmū chīmdūn kēwān jē lā gīnlēn kānglī jīnyē shī. Taiwān nē dūn tākchū jīgyū tān mē gē yōng sū jīgyūr yōng gyū nī zhōng hwā yī būchū yōng gī tūmōng gī rindūn yīn lā 중화미리기 자외 캐벤 내스 양시 지로 직동 국가 십주 시골 혼내소 중국 공천당다 중국 시슌 중국 미마 제기 토더 파르솜도 타이완 내된 탁주 제기다 매개 용수 지교 연구대 유로 매배 루규기 랭게 시도 지교 난저 옆에 타이완 바라 튠지 제대 원이 긴제 삼 체배 능주 유도 동교 구배다 원이게 중국 지례 매배 자튠기 멍시토 초가 원이 중국 지기 나콘 스톱다 투모토 계급 지규로 연구 전례 근톱 제대 원이와라 투모 제부터 원이기 시당 파르기 베레라 구대당화 원이긴제와 시외 광배 연구인 조람도파 원이긴 구치미나 로규 정신긴 제메 중화 예지 지도기 중국 지례 매배 자된 균교 제배 님부 사된 당화 제라 되네 타완 장제 랑고고타 카제랑 원고 집에 터주기 개가 전부 접단 심불랑유 타완기 님부 자자 치와타 카데도 랑부네 신잠단 렉처 용외 초수 폐계 중심 초니긴저와 균체 매바라 퇴계 정신기 공배 종류 대완니 중국의 차세신 임바다 원니 중국지기 나콘수 도비 루규다 침시 퇴월라 미수다 도슈 긍루시기가 유르도 동탑 매바다 원니 기쁜도 상마 중국와 임베 편준 특균 제신 조조 되러 지비 정중 지동다
미리 단 라글린라 미수 단 두슈 칸기캔 뉴르도 똥터 메바 타이완기 네버 피디 단 띠링기 초스교부타 원이긴 저와 듄두 공빈 초웨 튜럽기 페조라 미수 단 두슈 칸기캔 뉴르도 똥터 메바체 원이긴 저웨 페림기 자주 세버체유 중국의 개준 대비 지소진로 튜럽 사바르 교심부티 계급직라 럼루니기 자샤캔 튜럽 사바르 교습선교시 중앙기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 락다르직급 내니 균경체부디 직니 로딘 규르메 용고부타 균도 미동규다 유구이 미동규듯이 니니 차창신 내를 계고부타 계급직라 럼루니 시안간다 아우먼도 락린직급 모다 남바 민규르규마세 토다 바르숨도 양다베 초순 듄규 제퀘니시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 균경체부타 계급직라 럼루니기 라렌 꾸베 띵섭 동아티니 샹가다 아우먼 중미 케벤다 튜마타 샹가다 아우먼 타르게타 딘리 용웨 원숨 괴고다 튜라 계급기 자웨 케벤다 튜신 게용 미만기 튜몬기 젠데다 튜브시 간예다 첸로 칸드시 테냐 만주 계급직라 럼루니기 제초라 장베 이체다 최셈 요구된네 중미시라 만주 계급직라 럼루니 라렌치베 이체다 최셈라 요구된네 동미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고든 차장 진시 인신 계급직니 럼루니 라다르치베 원저 차겐타 멍시이마타 럼루니니 계급직기 콘스토신 텔레 체바마세 계급직이나 지규총유 계급직니 자와 인신 자와 섬나 다수 론덥 게토브시라 계급직니 시즈 인신 시즈데나 다수 옌라 게토브시 계급기 지시소로 지조진루기 럼루 균경체바니 샹간다 아만도 마제진루기 럼루 라다체바타 테타르게단 틸링용웨 원제 차겐다 안겐레시 샹간다 아만기 시제 제팀타라 샹간웨 샹간경와다 아만베 아만경와 체퇴장경체바체 라도다르웨 니바르토 계급기 지시소로 지조진루기 럼루 라다체바라 진조 긍둡체구 네바르토 계급직이 자된 균경나 럼루니기 개발라 지구르제균이 송제 담부치부타 계급직이 자와 덴보르 송토바 럼루니 시드윈냠네다 핀준 꾸데 용어 제바제기 토네 지소진루기 럼루 라다르체베 메게 낭론 조준 야고 체고라 마제진루기 럼루 라다르체베 시앙가다 아오멘야 조준 야고 체고 장게니 다완치캔 럼루기 계급직 인신 중앙라 샹가다 아오먼 믹세 신진쿠 추비 산에기 신진쿠 창마라 초요네 토담타 주경 지왕양 대유 샹가다 아오먼 믹세 신진쿠 니기 체드 장경 왕자니 데만의 여부시 메인바라 중앙기 왕도구네 총시 체드 장경 왕자니 용수 장경 제법 메인바라 중앙라 체드 장경 왕차라 德구의 지왕 대인배 체드 장경기 민야네 중앙라 모구 집에 왕차 대내 유미초 투급식진 香港 지소기 미카세기 香港라 뇌매 왕자타 장타 왕자소 유지 위조체네 중앙기 香港라 도담다 최경지왕 케미렌밤 양나 고구치기유 루딘등 쇼빙기 대원 투럽 니슈비 로럽 겨주파라 香港기 레든 유제 香港와라 도담 제도 주불레 중앙기 도담 중자미야 미제비나 yueze rinze tunmi yongwara tenen du mi shong. Tidar che na mi cho ti, samchui tiri ni tunngui ta mi tunbashik rechi sung yong yu. Chigib suji Xi Jinping gi, kigib ki Taiwan tenja la nuzi tong ta, Zhongyang gi wangja ta, Xiangang mi se sinzin kui gi, Xi Zhe Chichim gi wangja la chen lo che ba. Xiangang gi di, nang lo la simchui ta, durshi tong che gi, jia ju ta ta, cai lin ge wa xia da yinbe, ten guo che gui xie, neng gi ten yu. 네바르도 샹가다 아우먼 믹세 신진크위기 중앙기 초연의 도담당 최경지와 송경지규타 샹가 믹세 신진크위기 체퇴 장경 완전 인수 제균이 송제 덤섭 제대 뒤남이야 초소 밀롱와 치고 대달체나 다수 대랑아 람라 교토시 대련도나 삼예윤 코노 체베 베다라 눈주기 중자 눈주임시 계급직라 럼루니타 샹강외 샹강경와 아우먼베 아우만경화 체드 장경 제법제기 제초 초용네 내케와라 라다치고 로즈 덴베 계급직라 럼루니기 라렌 서베 제고나
Nyebaardu kiegab chigla lamnu niki, zawe miyu tenpor singgoyba taan. Kiegab ki taawan taan tenja taan, gongpe ki kepenche, tumontu sungyong che goyla. Siangganda aumun, yunrin darke taan tenli yungyu gyunzin che goy. Semne nga zatim taan shize zatim dara ledun zhu goy. Zatim taan shize zatim naan tenla pebi, zatim jengi jik suy dungyo che na, zhungyang ki tim dara wangcha chuy gu taan, mingse sinzun kuy ki, jebyun ginti zhu gyu ni sung che che goy ba taan. Shize zatim lakdar chi gu taan, ter jewa yubi lamlu taan lam suy tuy gu chan to dong goy xin. Zatim taan shize zatim ki wangcha, ta chik tu sung gyo che goy. Sinzun go byun taan mingse sinzun kuy ki, si shun ki, tim dara si gyong wa taan, li zhu pu ta che para gyab gyor taan. Siangganda aumun ki, li ri ka ki minna choy ro, tun zhi taan ni zhi che ne. Simshu jikji ki pegye tuynye taan shidun yungwaar kuydi. Mangzu ginsung taan lekju. Mangzu chiklam tenpaara kuybe jizo tinli yungwaar sungyong. Gigab ki taawan taan tenja taan gongbe ki kebyen sungyong chebe zatim chengi ginkun rupache che kuy. Mege nanglo ki gyabden chenpyo nubba tuynbe chikyo taan siangan taan aumun rangwa ki chenchu nubba cheru tongkyo ni sungje tamca chebe taan. Siangan taan aumun la gyabgyor che de gyujik lamjik nyamchun taan Yue gang o kukchen kuyun zhugchun cheba suwa, kiegab ki tabju darwe kukab kiechen sarbara damzin che toa. Ngarwe hurzun taan rengui ki, kiegab cho yongne gomu chebara rongde taan. Ngarwe hurzun taan rengui ki, kiegab heke ki, chi yong taan cheba. Ngarwe hurzun taan rengui ki, kiegab cho yong ki laglin naan shukba. Ngarwe hurzun taan rengui ki, giji michu jingne bere la guibe che che de, pege sarba ngunju yongwara legi sarba byugwe. Siangan taan aumun ki, kiegab chigla lamlu nyi ki zhumzhen tenpe laklin gyun mi xe para guide tonggyu ni zhunggui pungdun ki zhubzhe kenshin shikshi. Keje pa chebur gyurbi, siangan wai siangan gyongwa taan, aumun be aumun gyongwa ta gyong chebu taan. Keje kangji aoje chegi tupshu kongbe taan kyagi taan che, bunda siangan wa taan, bunda aumun be kiegab ki dushi taan keje ki samba cheru tonggyu.

0: 我以自为不语。
1: Singing in the Kungamsa, Shamla, Nights, a Pushi, which is really sensing a great. Tiringi Litton could be a chisel number. Numna Shulam, you me gozar ding. Tunge tower, top the chimp junshi, Punjong Logoton Kirki, Jim Jugin de Chasha, Busse to be peget on Gortang. Tingrap Sosa lag zeme, Churi Pagan Inshin Sanshi be Gorkin and Kaji, Gutishu. Shamla Tanto, Numna Shulam, you me gozar ding. Tunge tower, top the chimp junshi, Punjong Logoton Kirki. Jim Jugin de Chasha, Busse to be peget on Gorte, Motors Wee.
2: Namka, Mosin Tang.
3: Niwu Tossing Jam.
2: Chumu Tang Sin Tang.
3: Zilong Zidu De.
2: Nedini, Nai Zuwe Puyi.
1: Nidong Sotu Luni, Longa Zen Jung of a Chargo Kuzu Luina, Loga Sokun Ne Chonkir to Junet, Rochu Kore Loyani. Yalung Sashi Chemor, Numna Shunam Mangutang, New Yusarbe, Chicho Langor Mangutong Yugamase. Yalung Zamboro, Samba Yang Mangutemne, Jim Jugendi Chasha, Yarsuke Patar, Pege Chinde, Sadu Chong Sartir, Pegeki, Guishu Kunche Mever Nunshi. Talusun Tu. Chonkir Jim Jugin de Juki, Zugjun Yabutang, Totam Yabu, Dagyong Yabu, Nirjong Yabuji, Yabushi, Samshitara, Shunglam Zugjun Tang, Jangdo Shogur, Dagyong Totam, Gendri Shapshu, Genja Tunje So, Zone Chabong Lamine, Tamang Yamju Tang, Jindum Guide Dangwe, Chonkir Tayongi, Jim Jugin de Chasha, Dena Leguone, Peggy Joshin Yabri. Lamta Zugjun Che Gyoks Dane, Longa Zen Jungabe Go Dembu Zuba. Shunglam Shardong Tumna Leri Namang Targe Jutub. Loga Chonkir Jimjui Genje Juki, Nidong Zerju Lu Khorki, Shunglam Zugjun Namchangki Legu Yer Zutang, Tunge Larsui Guilong Guidi Tsongdui To. Jute Dangzui Shuji Tang, Jujang Shunba Shenshin Junki, Legu Tsongmata Takjui Makta Yago Tang, Komba Tangbu Bumata, Tame Dongchong Sebe Namjur Tone, Lego Yerzu Tang, Tunge Larsu Litun Lingin Ang Tangbur Zide, Nidong Zerzu Lu, Shunglam Zugjun Namchangi, Lego Sarzu Tang, Yerzu Gi Talab, Chao Yon Churwar Che Gushi, Juyubse. Jimju Leta Ke Chenki Damsang Yang Yang Chakshin, Chungu Jaglam Ju Nishube, Chengdong Gongsi, Jungin Kurwe, Nedongchu, Sara Lamki, Zangbu Juwe, Sam Chenki, Jumshi, Rakzam Tongne. Samchenki Yenwe Jitab Yubhaji. Lamtik Te Ji Jingzi La Mi Shibjian Gopchu Ngichu Yubhara Chao Ni Tang Kho Lam Shi Cishitara Chukwe Che Yubhataan. Jun Sinji Yalung Zangbo Lhojang Ngo Ni Jitu Chebe Dewe Jimju Dene Su Kyurne. Ngo Ni Ki Jushu Tuyun Tungtu Kangzam Chinde Mangso Jundin Ki Jushu La Dabda Junju Yubhaji. Chonsep Ki Shung Lam Zuk Jun Yobu Cheba. Loga Chonkir Ki Chongsep ki shunglam namchang sarbatang, tujun namchang ju lagdar nimin che xin. Sarjun, jatun chebe, lamche jile nije gyachul lagdam sinne. Nidong nisab shi lu lunju tang durna, jile gyadang sumju soji dan chengjun chuk chuk duyun parde. Sinzin chongzo nisab shi la, teglam mewe lukyu bete chuk chi yubze. Talue dao dimba para, chongkir teyongi, chongsep tu shunglam shardong tubze, jile Dundong Gyadang Gopchung Gopchung Tang Changchung Nga Nyi Sum Sine, Xiangtang Chongde Gopchu Yi, Sinzin Chongzu, Ngapja Dungju Tungku Changmara Xunglam Xardong Toba Tang, Xardong Topze Gyasi Gyasi Yubze. Mwenche, Locha Zongne, Loka Chongkui Wariki, Zilam Tu, Chuzi Gyezam Gyogo Gatang, Taja Numna Lam Xardong Tobe, Langkor Dangna Chuzi Shizamle Gyogo Gmebze. Jangdo Chokyurla Pienze Mwense Toba Tungne, Nyuchu Sarbe Jimjui Ti, Zhenzhong Sarbar Kyurwa. Zedang Chongkui Tu, Qinglu Jizhe Langkor Ngocha Mangbu Panzhu Cungwong Chene, Loka Chongkui Ki Dana Dukbe Zhenzhong Shidu Kyurwa. Mingye Para, Chongkir Teyongi Jizhe Langkor Gyasa Gyatsangma Nyuchu Sarbe Langkor Yimse. Qinglu Jizhe Langkor Nishungwe Su Jogu Tsune, 정 영수 칭뇌기 지절랑 콜 시균 진기 비제 치유 토마틸 교류 탈외다 뜸바 파라 정결능 고기 고르죠 대동랑 콜 켈레 니기 짐지제나 사퇴 남시다 참배 뉴주서베 대동랑 콜 두주르니 조고 조유 대동랑 콜 대달라 림보 체제기 GPS 더구 춘진타 뎀뉴지기 녀더동웨 직체 가르요세 데마세다동 사퇴 농뇌마와탕 조제 해바지 조람기 캐주얼미네 대외 리그 렉스당이베 수준키 룸조랑 호르탕도는 뉴주세 주인키 만에 숨지 직담 차이브세 망시 리그 레라 차장태 로가 종결 용수 뉴주사르베 랑호르키 로동 야당 숨지 주네 주게 지접 서직소 전에 사홍용라 로소 샵슈캬비브세 로가 종결 딤주겐제 주기 진동 차르고다 니민 주둔 세대 유림 차상과다 레처 체외 레든 꾸이베 마나직 준비 니동 니스땡을 놓고 나라 예급기 둔섬 주비 조부 체시 소전 랑코 사르도 유주 체체 고치 숨동 앞에 주메 주레 계획세 칭뉴 지저 랑코로 니슈예 노래 양니 텐주 부제 둔 직동라 눈도 동토베 로가 종결 용기 집에 짐주 태공기 노래 조부 둔 동차 카시 용도 진입세 땅 조경기 내지대 도슈 직지기 짐주 겐제기 변자 남티 덴보르 숨바 니도니 서주로니 땅 5년에 롱어 야당 주명아 고래로 인신 로가 총결 짐주 겐제 주기 유세토의 땅 조경라 되네 짐주 겐제 차샤 유세토의 폐결라 니티 자주 타종 제도 고난 교교 민주 초바 대현장에 땅 조경기 니티 체네 대당 송정치 짐주응원도 교대 사도로 조기 진시비 주둔조의 락렌 최고비대 속진랑 코르키 칼로와타 대동랑 코르키 레니어로서 탑스당부의 리미소로 대당 체리 캡대당 뉴욕 문정 원계 민주의 협주제 체육세 대자 퇴계니 짐주이겐제키 속다다 부인이 달로에다오 죽바라 소가 총결키 조람 겐제 리리기 변자 튼제기 초두 체돔 낭종 체대 로구이 장비 지저 랑코르기 로소 로쇼르타 랑코르라 네바르와 징 바르제기 지저 랑코르 동투쇼르네 칭뉴 쇼로 소라 미네 무탑 낭종 체체 지사르 겐제 리 로가 메코르 법주타 랑코르 법주데 주게 데네 체제 니타 데제 망베 냠제토 변자 겐렌 덴부타 닝니웨 셰프슈 겐렌라 데네 파유드 로켄 참메 뒤슈 딘자 딘라 기난 투부 용어 제브세 롱안 센중어 베 고죽서 서베토 로가 종케 딤주 겐제 주기 답데 토메타 콘케 뉴체 장도 릭드 딘자 르케 제기 종케 당 총셉기 딤주 차제 준주 민네 균주 숙든 지기 요브세 생겔링게 광도 센주바 테네 눔나 슝람 유메 고자르딩 Tengye Tsovara Dabde Chimbu Junxie, Pyeongchong Loka Chonggerki, Jimjui Genzhe Chasha, Buzi Tube Pege Dangwe Gortere. Xiamla Mutu, Tengrab Sosa Lakze Me, Churik Pega Ningxin Sangshibe Gorte Ngozhe Shukuyin. Jong Ningzhi Chongger, Nang Zong, Lato Xiangla, Chanyum Sabo Mi, Sumdong Lakzam Simba Tang. Zaka Yagba Tang, Tengkong Bebu Yubye, Jiya Sosa Chibani, Sanne Tike, Xing Chokba Mirabne Mirab Parki, 君子前辈两个细节文章罗曼人盲作盲前辈只要卡托尔所在前辈细菌穷了拥抱命我们是高瓦普佑堂人面所持个狗孙企业女伴没当玩了

0: 양살 타골티 총소니 롭제 발도 이기 정도 좋아 죽어서 토미 해봐 미 깨끗한 회비 양살 정신이 있겠네 유발 치신지게 죽을 유회발 저지 니 잡고 그게
1: 你那天这死了张楚的让谁都给谁运动可以呢我老张楚要搞屁让钱不下死呢可是我死不得老张要钱老张钱没钱就给老能行给我先一起去的戏
0: 日亏龙空年谢谢讲对给对不他杨三托度不定期的托度擦地前啰嗦地面中国有多钱

0: 미바 문진 능고 역시 디더비 기심키 삼루 틸레 타르이나 율리아 퍼규잠바 시르웨 비네시 랍자키 롭중 탄 삼루 군주소 초컹지리아 야르게 융키는 파시오 틸레 도제이는 파젠덴 동보야 부추신 운부 비능시 규싱이시 김다게이나 류송젠 탄 논주진키 롭수 따와 탄 삼루 Namgyur, chidab suwa pechun nanjia ina, lopsu gyab ina, jizu rinlu zhugzhun chigen xin denba gisin chibwe guigu tam tunggu yoma rila. Rangi ki buchu di ini, mi xin ki chamu chayu di ini gyursib jiri. Derdin kimda ki, lopsu dawa liya, gyundo dangu wa rila, kimzang ki kuyu tam, kumsu ini, legu xi zhugu masi. Kim changme, tenjun xiongdi tam gyab gyo nanjia, tumun ki lopsu dana ya tam. 提醒 김다 주인이 김장기 롭수 춘이탕 특히 이내 시도나야탕 냠투인의 랑랭기 추리야 롭수다나야 기념유 무투인의 적동난지 김장 롭수인의 진내 롬남리야 류안니가 이나 미비 뜬토브시고 워시 김장기 롭수디니 미시경윤의 세비나 균기된기 초에 나리야 정이기 수부딘토니에 배치자와 유럽에이는 마즈더보야 교육탕 랍자치기문에장제토민키가자탕지초리야규비라케르더부시인베겐키는 계지증로기 롭저탕 김타 지조제 초용기는 뉴슈 지지토리아 미게키 미도 철도 저탕 장단 퇴외 치오시 소균 투야리아 배준 치탕 지미임시
1: 보모 디린랑이 아무라리아 게디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2: 나출로리아 냠촘 체가 리휴 디차 소는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배수레스도
3: 아무라 키란이야 참부김 봐 말해 봐.
4: 아무 참부겠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장심제 전유 산제 라르르메.
3: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유네. 만주발이야 투기 개발아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투기 개발아 커네요.
5: 암라 키란 샤브르겠디. 년년 도스죠.
4: 나주 능미 냠좀 치바라. 투기 개발아 커네요.
2: 바라다 아무라니 쉬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장 베츠와르 퇴기 케바르 크네요
6: 바라다 아무라 나즈 삼은 로요이
7: 보나 보나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城人民经济部员工，票改龙城县。给他那按照那三百来突击些学，我那按照提领个那三卡给我们的学区业。提案就是出版的东北话，第一个给解决改译给四段那三段剧团。就是东北那解不怕啦，三句那三段剧。就是解不那古北怕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두레젠동교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두레젠소동교추주종이네조송비파라선교레젠동교추주종이네조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주피네주응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교 추즈쩨응네 쭈쭈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윈레젠동교 추즈쭈쭈부네 쭈뚜비파라 선규르레젠쇼교 추즈쭈뚜네 쭈업게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교 추즈쭈업게네 쭈르구비파라 롭종기 투즈지비레젠동교 추즈쭈르구네 니슈비파라 감게 초규레젠동교 就算你说那，你说真你别怕，俺们给秋对来咱说东西哇。就算你说真你呢，你说早送别怕，天灵给临时说，天地来咱东西一边，看见那天的三线邻居热话语。

0: 中央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
1: 时光走过，留下声音，留下美。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송은기 전재기 뉴바르 딘체 나르웨 토로다휴 태양 초진네 남서 바르숨 시지젠키 중캄 따둠 차와 차 담도 당토 년통 따둠 서지타 양서로 따둠 디부 사토 수페 자사타 총괴 정시 균도 돌린 내피 투지휴

0: ki riju nuk xin tang, ziw za qi sa jie xi jie jen ki song gyub tang, la su qi bie le xi bie hui, gyu kong sa jie mu chi sun ju la zam la su tu yu ba shi. Yekab ji lin ki zo qi bie reng chung song gyub sa jie ma la tu zang tu zu ne, jung ka ma la ki namang reng xin tang, dian ling reng xin, gyun tu reng xin jie to ru dian di dang yu. Cho wo qin pu sum ki chu chung ama, xin qin le ge wei jie ngui chu bu ri ni ba ham ti yan tu gyun kyung tu di zhong hui chu so to jo gyun qie mei pa ta nam yang xia du ju bei na ba sang bu ngui yu ba shi
1: di ge li gong ne bi bi ni zu sa ge ba ra chong dun bu ni xi do zhong wa da xing na ta lu da wa tang bu ne dun bei pa da rang ge ji lu du chong du dian bu nga sa du da kong bei chong yu cha do dang zhao nyam ji nga zai ju ji ming ngun bei nu ba gu bi qie yu da wa tang bu ne dun bei pa da 借用其茶道从所的摄取水中的账推送不来加之西的成中也怕的基座及从所的摄取水中的账拍举了呀来给比赛的就将我来给予茶道从南起从所借据及提供加及当地摄取借据及得不得人心切入单元从顿部做内得十七年起别陆地从顿地部落到我唐部内到我顿别怕的 차도 유고다 차도 초외 섭수 치종기 청부르테 가수스로 계제니슈 접시다 청중고다 계제 주주다 청중순파리유 로그디 송든기 튠레 리규 림불이야 구디단유 송든 청시 침부 뜻십 첼린레 응바라 싱나 다와 당번에 뒤배파라 싱레 튠제다 총습기 총소 차도네 시종치체 가수스로 계제 중니다 청중기에다 계장아 파라바다 산에 가기 로그디 송든토 툰레 쿠눈베 제덕듄싱 로듀 총듄레데 직주 체데 켄덴 툰레 직듀 쿠다 제듀 체바다 다와 당보레 듄베 파라 솔레 툰제다 제규르 솔레 툰제 툰레기 로듀 총듄기 총녀르 체제데 가소소로 갸지직다 청중시다 갸지직다 청중니 파르유 차도 뉴룹다 정신 낭듄 소지자 제유 협슈 레리 종류 파주리아 구제토비
0: 디글레 쿠네비 웬네츠 今年的政令美业区民留在诊所南在你手送您全懂四季当中出去听月琴平板波罗坦杨琼拉布地区诊所萨杜苏北诊所南昌谷积极你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 탄 가르자 숨주 소고 탄 거중 주주 제주 게 중재 토안해 위기 당마 탄 상기 당마 랑휴 앙 당분에 숨배 바르게 취미 숨게 중재 참마 미르게 점링 선도 내게 유바시 년제르 제젠 젠두르 탄 유남 젠두르 망고시 계획 뉴슈 칸토 개판 타주 게 젠두르 제유바시 젠두르 난 슈켄 주가키 루미 미뉴와 시키 젠두르티 콘서로 라제베리 타 레리기 믹세 두르베 고급 코드체 유제 시에바시 젠두르 난 슈켄 주가키 루미 황샤오샹키 책체네 년체 타 지더파르 초 컹지테 퇴직도 폐계 중세 시내 주미르 티웨 유린케 폐계 용토 지주바시 급디 류제 젠초키 젠두르 덴네 심주르 꾸디 타 젠두르 덴네 퇴계르 꾸디 다유 유남 젠두르츠 김장타 준칸 솔짐소 튕기타 초외 유남외라 렌드체디 취미 유남외기낭 종류로 배주 체주로 꾸디당휴 금니베 점림 미입 취미 류제 젠초 지수 올랭키 균례 주리 选파 장광지희 타류 취미 나르베 톱탄 데바타 나르베 튕주로 나르베 14파 나르베 장다제 인방안 초통총 디니 딱다 안초 미입 취미 류제 젠초 니외 통매 섬두힌 디니 취미 제젠 라와 힘바마세 라제 사투키 유남 치슈장힌 난초 균제 메파라 디더뷰 나바사바드바타 림주 체디 취미 라제 나르베 사신 교베 곤헤 난초 미르키 튠기 초베 추주주로 구디 동토베 저와치기 휴지 주바시
1: 데글레고네 베베니츠 사괴바라 타와게베 체니슈숨닌 게그 피규르 우레네 시도 중어데 싱나 랑게기 튠궁 남베 총기레 니기 추주리 니기 디지 방매 지교 콩베라 군두가 그디 동신유 예두수 디르군님베 토 준비 제종 그디 교구 림보 사장 체바규 야게 공신신 주균 망슈라 수바슈유 땡에 방매 디르동테 오깁라수다 추규 지두 체바규 단대 유구르 체유라 교류유 明年的应用及通工经济创建度，结合及所列学校继续。

0: lakye dren seba ta te genyong jimbo ki gyache sumji sosum sen yu. Tedan chepji, rangye ki ngok dun che shimbe diri tunki korgyo chi tangya ngarwe bangme jendo gyur sen yu. Hube yi zhang shu kong ping lin diri kuy tu tigara ngok dun che shoro nyamsu cheba ta geshing nambe ngujuru kuy ki gyagyo gyunje mebara chiru ro sen yu. Rinze la jiri ngabchung nga nga yuebe kaktum nambe donglam shikya nija ngoyo su korgyo che kutsu de lindir te rigu ne sokchim chukara teka yuebe bangme gendrin ki gane ngale lakwara se topkyo zhe. Chengshi sa shu le ngoyo bada mingara geyong ki tungku nambe chungke tu geyagab rinbe bangme diri chukja kubchuk koku dun sen bata te geyong jimbu ki gyaja chukju rib dun da chengchung dun sen shing te da dosu da numla jegri jegri minbe ngoyo baso tungku ngok dun leri mangboro kyab yu. Lechin gyaga pekyo ulen ki diri chungam laso da gyundu ki tunle sojong da chongki sakyu so jikyu lenggen ka kyunyong rin shingi chukyu che de chungam kasab lamdo da majo da mungu chabzu lamsu sadyu da tuyku chandu tongwa chumle jibyo sunshu gubi chiba che ki tohne jyugyong da rinna panu penu tunba che ki kurkyu sangbushik gyungyu chuba che kyu zhe.
1: Diga legunne biwe ne tsu Talo Sharchun, Rangye ki suyepe Xingle Chuse Sato Jizur Chepatan, Goyokota Nele Kiwe Gwone Jitu Chedi, Xingle Tungye ki Buche Chorotan, Pianze Chiru Dongxin Yu. Mingare, Jilin Xingchintu, Mamyu Lodo Suba Min Yubashi. Mamyu Lodo Suba Duhwara, Sibse Machina, Gyun Shorwe Niga Chihwe, Tenga Mangchewa Mitabla Dene Tugu Yu. Talo Sane Dike, Chechu Ngadu Chukuru Kepde Shukchintane Ngadu Lechu Torotan Yubashi.
2: 당다초 장수 전장기 무치 유배 최신식도 사도 통계 제배 록두 차록투회 최고로 배된 배주 최신 유바시 땡아 야든 투지 니수 차록불 친투회 만내 토와타 레미 메당회 내수 통계 휴 다제 록두 차록투회 최고로 배주 제배 간내 대다 타주 투 유바시 민가라 링뉴지 제기야 수균 소사라 균도 동시 휴 河北 县总给 차가 소사 딘시식도 레미 추 공안에 퇴마타베 차가남 링류댄베 체주 소사 자바리 계신휴 사두죄베 리댄 차가 자와티 튜도도 최세타 렌체 소기 믹세 뜻십 세니 투바타 렌구가 센차 데르베 말라키 센차 최렌부 데와타 통주 요체티 차가기 초도로 신테 쇠바소 인페 소사기 냠뇽티 첸데젠기 구림도 줄인테 차가기 체주 순체 체체를 토로 신유바시 민가라 중앙 노르스기 림지체는 몽유 고르통주로 둔주레게 와단테 견세 유베 추제 섭주타 레주레 꾸디 교보단휴 신뢰 총세부타 소레타 체진제 부히 사공타 튼레 순지 루지제 인테 신뢰 추제기 신제 까차 순테 림신 타주 치신휴 제순 링류 신뢰 추제타 림타타 리쿠토 추고 추베 신뢰 추고로 카지케 라제테 가도르 중화타 툴레 젠토 꾸주 제주 문주르 용신휴
3: 나모 최딩기 양당 디네조 드라 피규르긴 도자 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 리제시
0: 디글이 군에 비비니츠 체니 슈솜닌 나제기 미군 쳔보식 어리 내화 당아데다 캘리포니아 나데 잠도 네베 리누 총게도 뉴부르 체유 산에 디게 메수 쳔베 자르 쳔바르식나 미군 쳔보테 미축르 메군 쳔바다 산에 디게 중미 시진이 동점 자랑아 치디 마지 까미 토부다 미 시딩아 동 닌다 동군에 치딘 체 유지주유 메준 뷰리기 체니 슈솜닌 서급에 손디토 미긴레 튠베 나제기 메균 쳔부테 대신베 주주 니슈 접시 잡나 메치제테 균 지링 유동급 중가 숨신 유바다 메테 민가라 춘진 톰 메바레 메준 체주 미네 게게하 메균 튼세 닌잠토 메수베레 듄기 처지 체신 유바다 메준 체주 미네 숨츠베 미툭라 메균 포유 내화다 나디 군진키 리누 총게르 네세 我小总体咋咋给念书看着哇看不着钱不忙事内国当阿的解忙人送入个沟通切割别各当有明阿的三年提个啦突然吃鸡怎么了落切不得熊人做物忙大鸡马个人个托有不是三年提个病例级别别实战难连女斯特德那么大国家不行不得鸡蛋给卡多准备连这么下月没我讲连女他和姐姐那么大阿的心过切月就有林路冲击铁而林路巨度给着起来着性起色他后起步的蓝大吉利出怎么来没不是出自脱把的天不定被那么些的金币而林路巨就爱的忙不了你对那些的美军杨氏团结有不是
1: 这个雷库内比为内区而林中央某期部三年的个团队到我给外次你说松年比为内区的行呢而林约翰芬恩大将军普地七部出行阿妈而老家最超速月薪有百万岁而你一人来别会凑到高东来跟主席去。当我这边在你说送年盘里个，阿里马奇从这出行断绝了卡早有了改变，日话断不谈。从这出行送规矩你不晓得嘛事，出行你就偷偷整天打这些不是。一人着急三年这个推出在你说送年那最别把的行呢，一人伊斯兰三界送嘛给政策吧，木和比些年轻人。一连期边说了天暖手这把所区别而你真金察觉拿错了明天苍马的开带脚别去洗水新鲜去把谁
0: 这个雷公人被问你出华人母子错给出生见证了军队国建设被建起加个的建议的我的水马就能能人起在切切的忙都清不得到我初步的准备了能人起在的深度脱血所里边程序两个人把他加个图马就能你们的人能人起在的全松七阿别来给我的依然图马接不顺去就在脱血所里边家家都马就弄的人中浪家家国主来给我能真起把困难定个机遇日记给经济用着托家家的起没事女就解决了规定东西月面我讲推出通通给拿再对保持住的能真女就的电视冲突东卡怎么预备我真起心月
1: 三个连接公司三九六年的时候人气问对了他把三两不行雷森跟湖南看参军了谁
4: 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出地级
5: 妹妹不记得俺就老爸的出地级
4: 就出地级去俺就出地两把起
5: 差多不变只注意母亲的形式两把起
4: 妹妹去这样是江浙切磋
5: 娘做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习题
4: 色出康熙去语体闽南用我起
5: 米日卡给通知亚界党推梦古别人中华米日记索子内色党独秀内色热完内色介意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첸슈구인 땡데리 첸키 낭튼조네 중쿨 첸제 Tilengikup Tsenze Jimdunki Gintu Gyurwe Gorta. Arab Nyamji Sobunki Kupta Yirinki Jiwa Jidudu Jodun Kanginbe Goro. Tirunpune Goche Parmaldu Gyu Nargan Chebali Milin Changme Tunlegi Nunshu Kangja Yube Goro. Jungku Lokdun Lazi Kualishibu Dunche Tu Libe Goro. Jungku Tan Jordanki Tabju Jode Jiwe Liu Saba Nyamtu Zomgube Goro. Chitan Togi Jangdo Longnu Sibe Goro. 중국 추미 튜닉이 아프리카르 고급 코드윈 체배 고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튠십처럼 신소 짐칸낭토 로우이 지역도 자신 미글람토 지배 천재키 충제 난초 샴유라 디세격배 자타 로메고자 디체기 코자지 핀춘직도 제도 소구비에 따고와 사르뚜기 튠제 오조타 짐튠치 심바타 라제미네 갸게타 인게 티렌게 소기 게리 나초 제티 따고르와 탐 비리 치킨도 슈노로 존남 냠링 쿠이키 추미 타고르 도좀네 할레베 뷰저 양양 조신규 디니 방코도 니르신베 니동캠인 스초르 티렌게 급기 첸제 짐초 추이기 남식시 Jimsotini, Tilinki Lokorki Shikun, Chishuki Tense to Tosi Yenla, Dawagibetsi Jungan and Nishusumin Par Nirsin, Tiju Tunzuni, Jingnu Tense Ki, Guntu Chokbe, Mamumba, Nubutimba, Sibatishi, Jungu Tense Trumje, Mambushi, Tadinki Jimsoto, Jigdungan Webata, Jigu Jimkutu, Dawal Yong Kemito, Haja Mansin, Chuja Tubu. Tilen to Jadu Jungu Shunsup Kantan, Jungu Jimju Ginjimbo, Gazi Yamle Sunyiki. Miamji to zonir chebi, zhongkui jimkui ki, zhongkui jingnu jimju kipkong ki, sardui lakzai tan, tunkyu chungwe chumji, guju ki nyamnyon so le mingne, zhongkui jingnu jimju tunle pike ki chuzi, cho yongne wunbar che yu la. Ti mi yu ni, zhongdi ni ki jimju kipkong ki lakzai biri tan, ngujub nyamle le gundi tunkyu tishin. Tilento jadu zhongkui shungtsep kan ki, cenze lecha, mamin geng ki, zi jubdu nin ki jimco chi gui to. Nanning an tsui zhongti kikab ni war chinti zu ni long ngabju kor war dimzhi shubiin. Tiling ki chiku di zhongti mima le nyamle gi shikun sabashik du tobe rewa laksam su mi gi shushin yu ji jubzi. Tiling ki jingnu jimju tun tso ki linzin hen tso ki gongzin tang an ki. Tiling cho ki jingnu jimju ki takju qu shi tiwe ma wa du ni. Mang tso ki tso wa leksu dong wa ta. Mang tso tang cheng zin ji tso war ki zhwa ngarwe sabdo dong gu rewa chika yu ji ju yubzi. 중국 정부도 다고르와 디디 친주키 캐르용웨 장갈 니지키 냠주 로컬 숨러 냠린 지신규 디디 친주키 칠두 레고캉 이시아시아 르레고 김쿠르와 고한키 모두 제발신나 로구 강코르티르 쿠르요 바조 메바타 우저 메바 딘자타 따디제기 개추 된규 Mingar Jungkunen Tilen Tu Logu Gangkor Diri Chekdung Guru Yubata Ka Tangbui Logu Gangkor Nigit Tilen Logu Gi Lopchin Sikdo Guju Chewu Tsu Yula Mawonbar Tilen Ki Geyong Su Rimi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선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체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Singling Gung Kim San, Tandakirani, Sengu Tsukbe, Lizenti, Jungyan Lung Chin, Nian Chin, Chikab Likun Ki, Purge Lung Chin Tok, Guji Supe, Miri, Yang Yan Lizen Shi, Nani Lizen Zogumba Gichu Hi, Ting Di Lizen Na, Puan Jung Su Nepe, Mumbata, Lopa, Dingpa, Sharpu Hua Jiki, Sharpu Gola, Mordu Sugita, Mixi Kichu Dimpe, Sung Shin Yamukachi, Yamchu Sundu Chung.天安的那次,没不你,做日无黑马来黑,下流得不足那边,没有头,错对七个月时。他爹没到总体,后续四个月他能行,错能总体,来不想说说,错对七个。没白下,人一起,给月干,一起没了,与给民主活,拿错去。别给干,军途就不及时。别行为金主单别起,给谁几个坑天。 没把你每日记音破开林堂秋千那我堂每别下着你每日给闽南的这片随军下着实现天哪落了做康水堂白墙他们下着钱你的松地月铁大春天白墙了陆军人点白马车随军切不赢呢推着军牌汤马塔瓦长行 Lamu Sabjo Ni, Aji Lamu Doka Chapin Ki, Sabjo Dung Dup Dimpe, Chashe Jiliya, Jupiter.